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큰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람의 뇌는 신체의 활동과 유지를 관장하는 중심이라서 우리가 좋은 언어를 구사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정신 건강은 물론 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는 마침내 정신도 바꾼다는 사실 참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사람의 뇌는 신체의 활동과 유지를 관장하는 중심이라서 우리가 좋은 언어를 구사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해서 정신 건강은 물론 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는 마침내 정신도 바꾼다는 사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아름다운 시어를 노래하는 우리 가곡 오늘의 산책길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살리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 전인근의 대금 정누리의 검은고 신원영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의 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뇌가 신체 활동과 유지를 관장하는 중추라서 우리가 좋은 언어를 구사하면 뇌도 자연히 긍정적으로 좋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쓰는 말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은 물론 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 잘 골라서 써야겠다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뇌 과학자 이야기를 읽다가 동감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

이 5월이란 계절에 참 듣기 좋은 조화로운 음악이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이어 연주한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좋은 언행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처럼 좋은 국악선율도 심신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음악도 마음 편안하게 되는 그런 느낌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1007님께서 오늘 시장 말씀 저도 과학서적에서 보았어요. 산책지기님 목소리로 들으니 더 또렷이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0366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애청을 잘하겠습니다. 좋은 언어는 뇌가 긍정적 효과를 만드는군요. 사용하는 언어가 정신건강, 몸건강에 영향을 주는군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박순영의 동창회 커뮤니티에 알리고 싶습니다. 박순영 올림.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성함이. 같은 분이라면 정말 반갑고요. 아니어도 정말 반갑습니다. 뇌 건강과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1028님께서 가곡 앞에 보내드린 가곡 들으면서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음악이 흐른다면 그 음악은 여창 가곡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눈이 샛노란색이고요. 날개 부분도 황금 색깔이네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가오리 회무침도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은 가오리 회무침이 황가오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맛있죠. 그리고 어머니 손맛이 사모님 손맛에서도 느껴지신다 하니 제 생각에 지조실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또 산불출 맞습니다. 산불출 인정하지만 자랑하실 만하니까요. 오늘 자랑 인정합니다. 또 글동무님께서 요즘 K문화 열풍인데 국악산책은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외국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외국분들께 언어가 잘 전달이 된다면 우리 음악의 진수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회인데요. 전해주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 악기 소리가 참 시원한 그런 무렵인데요. 어제만 해도 5월 들어서 최고치 기온을 갱신한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런 즈음에 이 악기 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대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금은 신라시대의 만파식적 설화와 관련이 있는 긴 역사의 우리 향악기인데요. 악기의 청공이라고 해서 갈대청을 붙인 구멍이 있어서 입김을 세게 불어넣을 때 갈대청이 함께 진동을 해서 대금만의 특별한 시원한 성음을 냅니다. 진정한 대금소리다운 그런 소리 연출하게 되는데요. 대나무와 갈대청 그리고 사람의 적절한 입김이 만나 만들어내는 음악적 조화 이번에 듣겠습니다. 자진한 잎 중에 골랐는데요. 평롱, 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령음 듣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대청마루에 앉아서 미숫가루 한잔 마시면서 눈 감고 시원하게 듣는 듯한 그런 기분 잠시 느껴졌습니다. 자진한 잎 중에서 평농 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한 농락편 아명으로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이 연주하는 농락편 참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007님께서 얼마 전 사촌이 결혼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도, 기도하는 가정 등 도움이 되는 책들을 잔뜩 선물했어요. 괜히 제가 설레고 기뻤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사진을 보니까 선남선녀의 만남입니다. 아유, 사촌의 결혼 저도 축하드립니다. 마들째님께서 가사와 가곡의 차이와 세부적인 특징이 궁금해졌어요. 모두 아름다운 언어인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제 차이가 알고 싶어진다는 거는 정말 많이 진전된 상태입니다.

0: 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방자에게 전해준다. 방자는 그 편지를 쥐고 한양으로 달려간다. 이때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던 이몽룡과 방자가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몽룡은 다급히 서울로 올라가는 방자가 이상스럽고 궁금해 그를 붙잡고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방자는 이런저런 일로 옥에 갇힌 춘향이가 한양에 있는 이몽룡에게 쓴 편지를 전해주러 간다고 답한다. 춘향이 자신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는 마음 딱 넘어간다. 그럼 한번 봐주시오 하며 건넨다. 이몽룡이 편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애타게 그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는 춘향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다. 편지를 읽은 이몽룡은 방자에게 서울에 갈 필요 없다며 걱정 말라고 한다. 자잘한 실랑이와 말장난이 조금 더 이어지지만 아무튼 이 대목을 읽은 독자들은 조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엥? 방자가 이몽룡을 몰라본다고? 함께 지낸 게 얼만데 그새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당연히 방자는 이몽룡을 몰라볼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습게도 예전 어느 시험에서는 이 대목에서 방자가 이몽룡을 못 알아본 이유를 문제로 출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답은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몰락한 거지 복색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답이 틀렸다. 이 방자는 이몽룡의 종 방자가 아니라 다른 방자, 즉 그냥 다른 종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자를 사람의 이름으로 오해한다. 방자는 향단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 선생, 학생, 주인, 선비처럼 보통 명사인 종을 뜻하는 단어다.
1: 일함종루 홍유수비오 만지춘수묵미간에 한봉 한전에 눈물이 붉어 있고 가득 한 근심 맑은 먹이 마르지 않는지라.

살아난디다.

훨씬

0: 눈치를 봐라. 이놈을 당장 산문 출두하여 봉고 파직을 시키리. 방자란 놈은 관물을 많이 먹은 놈이란 눈치가 비상하여노니 이 말을 들으니 어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하겠다. 소인이 사또님 보호 역절이 되오면 남은 출도시의 방망이로 대강생이를 깨트리지요. 이놈아, 내가 어사만 하였으면 그리 허겄다 그런 말이다. 서방님, 그런데도 아옵고 저런데도 아옵네다. 소인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사 또 방자 듣는데 실수를 하셨는지라. 예, 방자야. 예. 서간을 얼른 적어주시며 이걸 가지고 운봉령장께 갖다 드리면 주시는 게 있을 테니 잘 간수했다 남은 광한루에서 만나자. 예, 서방님 부디 안녕히 행차하소서. 방자를 보내고 어사 또 춘향 생각에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내려갈 때 때마침 5.6월 방농시라. 농부들이 모를 심으며 풍장을 치고 농부가를 하는디.
1: 농부가 바로 이전까지 들으셨죠. 판소리 춘향가 중에 춘향 편지 대목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는 방자를 불러 세워서 읽어본 춘향의 편지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방자에게 보여달라 해서 읽게 된 춘향의 편지를 읽고 이몽룡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요. 그런 모습을 본 방자가 왜 저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연세대 교수 유광수가 쓴 욕망으로 읽는 조선 고전담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방자는 고유 명사가 아니다라는 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몽룡의 몸종인 방자를 향단 월매처럼 고유명사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선생, 학생, 선비와 같은 보통 명사로서 심부름하는 종이란 명칭이다라고 하는 내용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마들째님께서 산책지기님이 가사와 가곡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 동무들과 길 떠날 때 가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흥얼거리며 함께 쫓아갑니다 하셨습니다. 아, 길 동무님들도 님이 또 우리 그 아이디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들째님이 그걸 의식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소와 타악이 함께하는 시원한 음악 골랐습니다. 능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능계는 창부타령과 유사한 가락도 들을 수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 연주되는 여러 가락을 모아 만든 음악입니다. 빠른 속도의 서주로 곡이 시작되고요. 굿거리 자진몰이 휘몰이로 점차 빨라지도록 몰아가면서 연주하는 역동성 있는 음악입니다. 앉아서만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일어나 체조를 한번 맞춰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징소리의 여운이 한참 가네요. 경기 태평소 음악의 대표적인 곡이죠. 능계 들으셨는데요. 위재영의 태평소, 이승호의 여러분의 사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능계는 지난날 마을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연주되는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저 멀리서 태평소 소리, 타악 소리가 들리면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궁금증을 생기게 하죠. 확실히 이런 음악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서 잠시 몸을 좀 움직이셨겠죠? 글동무님께서 앞서 코너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춘향이만 생각하며 들어왔는데 방자에 대해 생각하며 들으니 새롭게 들립니다. 그동안 춘향이만 생각하고 들었던 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음악이든 영화든 주인공 외의 인물도 잘 보며 들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꿔서 바라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도 되죠. 새로운 관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서 잠시 몸을 좀 움직이셨겠죠? 글동무님께서 앞서 코너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춘향이만 생각하며 들어왔는데 방자에 대해 생각하며 들으니 새롭게 들립니다. 그동안 춘향이만 생각하고 들었던 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음악이든 영화든 주인공 외의 인물도 잘 보며 들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남도 지역의 음악을 몸속 깊이 체득한 분인데다가 워낙 예술성을 타고난 분이라서 이분의 산조에는 남도 음악의 진수가 제대로 담겨 있고요. 그 진수를 또 제대로 산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에 그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는 서용석류 대금 짧은 산조로 듣겠습니다. 서용석의

동해안 구두막의 특징은 타악기 위주로 연주하는 점에 있는데요. 그래서 타악장단이 정교하게 발달한 음악이 동해안 구두막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석출 명인의 태평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김석출 명인 1922년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굿판을 다녔기 때문에 평생을 굿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방태진에게 태평소를 배워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동해안 굿 중에 동살풀이 듣겠는데요. 김석출의 태평소, 김정희의 꽹과리, 김정국의 바라, 김정택의 장구와 구음, 김동렬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꽃별의 해금 연주 Remember Me 듣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 화요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궁금합니다. 오늘 이곳 상암동의 날씨는요.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오늘 점심으로는 뭘 드실 계획이신지 이런 소소한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른 김장하로 지역 다큐멘터리에 힘을 보여줬던 분이죠. MBC 경남의 김현지 PD님과 함께합니다. 내일 새로운 작품 남태령 개봉을 앞두고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모시고 지역 PD로 살아가는 이야기와 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마음 또 신작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잔뜩 불어넣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죠.

0: 지난 202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어른 김장하가 TV 부문 교양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MBC 경남에서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수상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와,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다니 대단하다라고 입을 모았죠. 그런데 정작 연출 PD는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 지역에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걸까? 오늘은 지역 이야기를 배경이 아닌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멋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MBC 경남 김현지 PD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어른 김장아 정말 잘 봤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후속작이 없나? 사실은 그 어른 김장아를 사랑하던 관객으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여기 있다 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개봉이 내일이죠?
1: 맞습니다.
0: 네, 내일 개봉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여기 영화 개봉 앞두고는 어떤 일들이 주로 있죠?
1: 방송은 사실 편집하고 네. 테이프 주조에 넘기고 나면 끝인데
0: 그렇죠.
1: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시사회도 여러 번 하고 근데 다 어제는 5월 18일이었잖아요.
0: 그렇죠.
1: 광주에서 특별 시사회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아, 새로운 민주주의 이야기를 들고 제가 광주에 가서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어요.
0: 와, 많이 오셨겠네요.
1: 네. 예. 진짜 광주에 당시에 활약하셨던 이제 5월 여성 민주회 분들도 오셔 와주시고 뭐 광주에 계시는 여러 단체 분들
0: 네.
1: 그리고 그 광주에서 활약하시는 기수님들
0: 네,
1: 깃발
0: 네.
1: 드시는 분들
0: 네. 네,
1: 많은 분들 와주셔서 좋았어요.
0: 공감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그 예전에 그 민주화 운동 때 활동하셨던 여성 민주회
1: 네, 5월 네,
0: 5월 여성 민주회
1: 네.
0: 네,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이번 이 남태령이라는 영화의 주 주인공이었던 2030 여성 세대들의 선배인데
1: 그렇죠.
0: 그 선배들과 영상으로 후배 세대가 만나는
1: 맞아요.
0: 아주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진짜.
1: 저도 막 그냥 보면서 손을 잡고
0: 예.
1: 팔순 어르신인데 선배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자, 내일 개봉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PD님은 어떻게 이런 영화들을 만들고 계실까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살아갈 날 많지만 어떤 또 작품을 만들어오는 분인지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 지역 재개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낡은 집 있었고요. 부마 항쟁을 다룬 라디오 다큐죠. 79년 마산. 그리고 진주의 큰 어른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까지 지역의 어떤 역사 그리고 지역의 사람 또 그곳의 목소리를 오래 들여다본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피디님은 어딘가에서 그런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지역의 이야기는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다.

0: 어떤 의미일까요?
1: 똑같은 이야기라도 지역 방송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아니, 지역 방송 말고 서울 본사랑 하고 싶어요.
0: 네.
1: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지역에서도.
1: 지역에서도.
0: 네.
1: 이해는 합니다. 저,
0: 네.
1: 다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아, 누가 더 잘할까? 누가 더,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0: 네.
1: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능력도.
0: 네.
1: 네. 왜냐하면 지역 의제를 저희는 정말 10만이처럼 다 훑고 다니거든요. 이게
0: 네.
1: 저희, 이런 말씀 안 돼. 저희 구역이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가장 애정을 많이 갖고
1: 그렇죠.
0: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보실 거
1: 그렇죠.
0: 아닙니까?
1: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미들을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전해 듣고 우리 스스로도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0: 네.
1: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와 저희는 그 내부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0: 네.
1: 저희 스스로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좀더 효능감 있지 않을까
0: 네.
1: 생각합니다.
0: 아까 그 얘기가 귀에 딱 꽂히네요. 지역을 우리는 10만이처럼 훑고 다니는 제작자들이다. 지역에도 역시 사람이 있고, 이슈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 이 지역에서 사실 발견해주지 않으면 묻히거나 아예 없었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이야기를 이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PD들, 제작자들이 더

0: 지역에도 역시 사람이 있고 이슈가 있고 목소리가 있다. 이 지역에서 사실 발견해 주지 않으면 묻히거나 아예 없었던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이야기를 이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PD들, 제작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른 김장아를 영화로도 보셨을 거고요. TV에서도 그때 방송을 좀
1: 네네.
0: 해줬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어른 김장아의 아이디어도 사석에서
1: 그렇죠.
0: 우연히 듣게 돼서 시작이 됐고
1: 손님 상황도 기억이 안 나는데,
0: 네.
1: 네.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0: 예.
1: 다음날 에이 이렇게 하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들은 것보다 더 대단한 이야기를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0: 네.
1: 어떻게 이걸 아무도 방송을 안 했지 싶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워낙 알려지는 걸 싫어하시고 또 지역에서는 아주 큰 존경을 받는 분이라서 다른 선배님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다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서 안 하고
0: 네.
1: 있었는데
0: 너무나 알리고

0: 있다.
1: 네.
0: 파헤친다라고 네. 유명한 김주환 기자를 섭외를 했죠.
1: 네.
0: 네. 그분이라면 네. 김장하 선생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분이라면 김장하 선생님을 너무 막 우상화하지 않고 네, 기자 정신으로 취재할 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1: 아, 그래서 김현주 PD님과 김주환 그쵸. 기자가 함께
0: 네네. 네.
1: 김장하 선생님을 추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파헤쳐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나오게 된 거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는 사실 그 송년 모임의 술자리에서 아유 아저씨 많이 취하셨다 흘려듣고 아, 연말이니까 하면서 그냥 뭐 어떤 에피소드 하나로 여겼을지 모를 이야기가 김 PD님의 눈과 귀에는 그러니까 소위 촉이 발동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 이거 이야기가 되는데? 라는 그런 지점을 발견하는 이게 밝은 눈과 귀가 있나 봅니다.
0: 그냥 저는 PD라는 직업이 너무 좋은 게
1: 예.
0: 내가 궁금한 걸 가지고 직업 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걸로 돈도 벌 수 있고
1: 네.
0: 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1: 네, 네.
0: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인터뷰.
1: 네.
0: 네. 어딜 가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 듣겠어요. 그래서 제 궁금증을 근데 저만 궁금한 걸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세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이야기인지 그걸 잘 끼워 맞춰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그게 맞으면 이렇게 스파크가 터지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어른 김장하, 아, 그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알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지원해 줄 것 같았는데 초반에 회사에서 제작 허가를 안 해줬었나 네, 봐요?
0: 한 2년 동안 그렇게 묵혔죠.
1: 어떻게 그러면 설득을 하신 거예요?
0: 뭐 설득이 안 될 때는 기다려야죠.
1: 아.
0: 이 강물이 지나갈 때까지.
1: 네,
0: 네.
1: 네.
0: 그것도 저는 직장인의 아주 훌륭한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 그동안 놀면 안 되고 이제 좀 그 어차피 컨텐츠는 이게 누구가 설득하는 일들이잖아요. 특히 다큐멘터리는.
1: 그렇죠.
0: 그러려면 제일 먼저 제 주변, 제 동료부터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 기획서를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않고 무조건 한 장짜리라도 종이로

0: 이렇게 페이퍼로 남겨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발전시키고.
1: 그 작업을 2년을 하셨다고요?
0: 네, 그랬더니 아주 풍성해지고 네. 어렵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다니. 그게 사실 저 진심으로 그분들이 칭찬으로 하신 말씀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궁금하다고 하지 않았니?
1: 네.
0: 그래서 훨씬 많은 도움을 받았죠.
1: 그렇군요. 자, 앞서 PD님 소개하면서도 이야기한 일화지만 이 어른 김장하의 성공을 보고서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오, 대단한데? 이런 평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지역의 제작 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뭐 누구라도 방송가 사람이 아니어도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현실이?
0: 지금 많이 어려워요. 늘 제가 입사할 때부터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20년 넘게 어렵고 점점 더 어렵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다니 그게 사실 저 진심으로 그분들이 칭찬으로 하신 말씀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제가 너무 당연하게 지역은 어려우니까 그 전제가
1: 제가 그 얘기도 궁금해요. 이게 안타깝게도 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수도권 이제 소위 중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중앙의 이야기는 대체로 크게 들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만 또 지역의 이야기는 작고 또 자주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끌어내서 발굴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지만 늘 벽에 부딪히는 제작자들이 결국은 너무 지쳐서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제가 그 얘기도 궁금해요. 이게 안타깝게도 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맥락으로 수도권 이제 소위 중앙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중앙의 이야기는 대체로 크게 들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만 또 지역의 이야기는 작고 또 자주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끌어내서 발굴하고 널리 알리려고 하지만 늘 벽에 부딪히는 제작자들이 결국은 너무 지쳐서 중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현주 PD님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기반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고 만들어서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다른 지역에까지 전국으로까지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 동력은 뭘까요?
0: 일단 저는 서울살이의 매력을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 서울로 옮기고 싶다는 이제 욕망이 별로 없고요.
1: 네.
0: 그리고 지역에서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여기에 와서 누가 이렇게 와서 해도 나보다 더 잘할까? 이런 자신감.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오히려 이걸 제 경쟁력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이걸 저의 열등감이 아니라 네. 저의 이제 자부심, 자신감으로 삼으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일도 네. 더 잘 되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뭔가 늘 부족해서 안 돼. 뭔가 그쵸?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0: 그쵸?
1: 난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지. 내가 이 이야기는 가장 잘 알지.
0: 그렇죠. 나영석, 김태호 PD도 지역에 네. 와서 이 예산으로 네네.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못하십니다.
1: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리고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없는 예산으로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훨씬 더 새로운 방법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더 고민을 많이 하
0: 저희는 안주하기에는 돈이 없어요.
1: 안주하고 싶어도 할 수가
0: 안주할
1: 없는
0: 수 없어요.
1: 현실. 네, 좀 씁쓸한 그런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명랑하게 그걸 늘 풀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
0: 서울 초입인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 차벽에 막혀서 봉쇄가 돼요.
1: 네.
0: 그 농민들은 아주 유구한 역사가 있었죠. 계속 실패한 게
1: 그렇죠.
0: 네, 탄압받고
1: 네.
0: 그래서 스스로도 자포자기 심정이긴 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들은 젊은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네.
0: 그렇게 28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결국 그 차벽이 열렸죠. 그래서 그 농민들은 이걸 남태령 대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그날의 승리의 기록이 제대로 기록된 그 공식적인 기록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그날 언론들이 잘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시민 기록들을 모아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를 한 뒤에
1: 네.
0: 이게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곳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거기까지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1: 그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랑 맥락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그리고 국회를 모두 주목했죠. 그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태령이라는 것을 주목했다는 것도 이제까지 이제 그 김현지 PD가 지역에서 계속 소수의 의견 그리고 작은 목소리 작은 이슈여도 발견해내서 목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그 지점을 잘 포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오, 그렇네요.
1: 잘 봤습니까?
0: 날카로우십니다.
1: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이제 시사회로 네. 먼저 봤기 때문에 어떤 영화인지는 압니다만 여러 공간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집 앞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되게 여러 장소성을 구상하자면 되게 다양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남태령인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2월 3일 딱 그때 내란 그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그날의 스펙터클이 진짜 엄청났잖아요.
1: 네, 네.
0: 그리고 또 방송인들은 그걸 참지 못하거든요.

0: 저희가 사실 제작진이 이 영화를 그 시사회 때 같이 함께 보면서 남태령이요. 굉장히 그 뭐랄까 묘한 이름 같아요. 심지어 사람 이름 같다는 얘기를 우리 피디님은 해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직접
1: 맞아요.
0: 현장에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X라고 이름이 이제 변경이 된 트위터, 예, 트위터 사용자들이 일명 그 트위터리안들이죠. 이제 그들이 재치 넘치게 트윗을 통해서 현장의 어떤 사실들을 서로 전달하고 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 영화에 직접 그 장면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정말 흥미로웠고 재밌었거든요. 좀 많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SNS를 중요한 연출 수단으로 사용한 이유도 궁금하더라고요.
1: 제가 12.3 이후에 정말 트위터, 저희는 X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X는 낯설죠.
1: 네네. 좀 낯설어요. 아무튼, 제가 트위터에서 얻은 위로가 정말 컸어요. 그때 막그 절망감, 무력감, 분노, 막 이런 게 있을 때, 이분들의 해학과, 네, 엄청난 행동력, 이런 것들이 많은 위로를 줬고, 그래서 그게 또 남태령에서도 이중 광장으로 현장의 남태령과 그를 백업하고
0: 네.
1: 후방 지원 부대처럼
0: 그게 SNS
1: 네
0: 트위터로.
1: 트위터로
0: 예.
1: 쫙 있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걸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실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0: 아.
1: 생각해서 그런 예 SNS를 그대로 좀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했죠.
0: 네.
1: 그 즐겨 주셔서 좋았어요.
0: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죠.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1: 맞아요. 그래서 더 많은 트윗들이 있는데 정말
0: 네.
1: 기발한 트윗들이 있는데 그 눈이 피로하실까 봐
0: 너무
1: 네,
0: 많으면
1: 엄선했습니다.
0: 그
1: 너무
0: 작업도
1: 아쉽습니다.
0: 예, 그 작업도 참 힘드셨을 것 같네요.
1: 맞아요.
0: 자,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위 현장의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연대해 가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저희 음악을 한곡 듣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의 노래입니다. 신의 놀이.

0: 도 있고 다양한 집에 경기도로 집으로 넘어가시다가 아 도저히 이렇게 놔두고 갈 수 없다 해서 네. 주저앉으신 분들도 있었다고 했고요.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또 그런 2030 세대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님들은 네.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경찰버스로 막혀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됐었어요. 네. 추운 언덕을. 그래서 무료로 셔틀을 해주시는 분들 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SNS에서 이분들께 음식을 이제 배달을 하는데 배달도 막히니까 그렇죠. 걸어서 그걸 다 들고 와주시는 배달 기사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보시고 난방버스 경찰들만 따뜻한 경찰버스에 있는 게 너무 속상하다
1: 그러니까요 네. 영하 20도 넘는데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0: 네네. 네. 새벽 4시에 버스가 대절된다는 게 너무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1: 진짜 그러네요
0: 정말
1: 새벽 4시에 난방버스가 거기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모금을 해서 그 해외 버스를 보내고 버스 기사님께 안내로 따뜻하게

0: 전에서 그 현장을 가셨던
1: 그렇죠.
0: 기사님들 아마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감각. 그리고 뭐라도 돕고 싶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게 너무 미안함과 그 죄책감들이 하나로 모여서 현장에 그 혹한을 버티게
1: 아,
0: 해준,
1: 그렇죠.
0: 네.
1: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0: 같이
1: 온기가
0: 있다. 예.
1: 체온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자,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이 영화 속에 수많은 트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걸 넣고 어떤 걸뺄 거?
1: 그래서 여성 의제를 이야기하실 분, 뭐 성소수자 의제 얘기하실 분, 뭐 지역 의제, 노동 의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중에 대표성을 띄신다
0: 네.
1: 하는 것하고 또 내가 뵙고
0: 네.
1: 싶다라는 약간의
0: 네.
1: 팬심,
0: 네.
1: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추렸고요. 맨 처음에 근데 그 트윗들을 정리하는 게 제일
0: 그럴
1: 힘들잖아요.
0: 것 같아요.
1: 근데 제가 트위터를 오래 하기도 했고 12.3 내란 직후에 그 트윗 에서 제가 받은 위로를 트윗 바깥에 계시는 분들한테 빨리 전하고 싶어서 국민 정신건강 프로젝트라는 연재를 이제 MBC 경남 유튜브 채널 엠키타카에 했었거든요.
0: 네. 제목이 재밌네요.
1: 그게 당시에 우리가 다 국민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태로웠잖아요.
0: 네.
1: 그래서 조금이라도 회복시켜드리고 싶어서 트윗의 여러 속보들과 그날의 이슈들 그리고 이제 해학 넘치는 글들을 정리해서 아주 신나고 재미나게

0: 근데 넣지 못한
1: 트윗이
0: 아름다운 명문들의 트윗이 많아서 너무 아쉬워요.
1: 잘 기록해 두십시오. 언젠가는 또 네. 세상에 공개될 날이 있지 않을까. 네네. 네. 정말 가장 감동적이었던 그 장면이라고 한다면 뭐 매 순간이 그랬지만 농민들이 끌고 온 그 거칠고 투박한 트랙터 그것과 2030 세대의 반짝이고 아름다운 응원봉 이것이 한 화면에 딱 잡히는 그 순간 굉장히 뜨거운 어떤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중가요도 나오고 케이팝도 나오고 마치 그 현장이 그냥 공개된 어떤 댄스홀 같은 이게 분명히 시위고 집회인데 유쾌하고 너무 신이 난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떻게 이 남태령의 그 순간을 무겁지 않게 2030 세대의 유쾌함과 명랑함을 잘 의도화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키워드로 잘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0: 최대한 이 세대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담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지켜본 바 그게 이분들의 방식이었던 것 네. 같아요. 아주 진지하지만 지나치게 비장해지지 않고 웃으면서 끝까지 오래
1: 네.
0: 투쟁도 재밌게 하자고 해서 잼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 네.
0: 와, 정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투쟁 재밌게 하면 어떻게 하... 그리고 한국인들이 대대로 웃고 있으면 큰일 난 거다 그러잖아요.
1: 네네 네, 맞아. 아 이게 진지하고 심각한 건데 웃고 있으면 큰일 네. 난 거다.
0: 예, 이분들이 의지가 약하다거나 진지하지 않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다양성을 거리낌 없이 주장하고
1: 네.
0: 또 이쪽에서는 그걸 이제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네.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분들 방식인 것 같고 네. 이게 새로운 민주주의인 것 같다. 그전에는 사실 저희 굉장히 큰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은 나중에 이야기해
1: 그렇죠.
0: 네. 소리 죽여 표백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그 비장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죠.
1: 네, 네.
0: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 노력하시는 아니 이분들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분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그 명랑함과
0: 네.
1: 씩씩함과
0: 맞아요.
1: 그 유쾌함을 잃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의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민운동이라고 하면 너무 엄숙하고 비장하고 그것과 2030의 젊음과 그 유쾌함이 과연 이게 섞이겠어? 연대가 가능하겠어? 라는 건 사실은 편견이었던 것이 바로 이 남태령에서 그게 정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 과정이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꼰대와 MZ로 나뉘어서 사실 서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세대의 구분도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는 맞아. 분명히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디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현장에서.
0: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가능하다고? 그 전율이 있었거든요. 제가 넣지 못한 트윗 중에 그게 있었어요. 자기는 이전까지는 농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칠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1: 네.
0: 우리가 집에 가지 않고 당신들 지켜주겠다 했더니 구석에 가서 우시더라 농민분들이.
1: 네.
0: 아, 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지 내가 상상이 안 간다.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1: 그 마음을.
0: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고독을 알아본다는 건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걸 서로가 느꼈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동지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그 작가, 그 SF 작가 듀나 선생님이
1: 네. 네.
0: 최근에 트위터에 올리신 글 중에 당신이 말하는 그 혐오가 당신이 직접 체험한 것에서 온 게 맞느냐, 당신의 경험에서 온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농민도 청년도 직접 만나보지 않고 그냥 미디어에 보이는 내 뉴스를 통해 전해들은 아니면
1: 나의 편견.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만들어진 편견일 뿐인데 내가 그걸 실제로 자꾸 오해하고 있는. 근데 실제로 만나봤더니 그냥 유쾌하고
1: 네.
0: 푸근한 우리 이웃이었던
1: 네.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남태령에서 우리가 되게 크게 배워서 현실을 이식해야 되는

0: 그런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1: 네.
0: 만나서 얘기하자.
1: 네. 누군가의 고독을 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가 현장에서 전율을 준다. 그 부분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갈등이나 어떤 서로 구분짓기, 차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키워드가 거기에 있지
0: 맞아요.
1: 않나.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다큐 남태령에는 이제 그 수많은 트윗이 정말 속도감 있게 화면에 등장을 하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파트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셨던 부분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바로 이 트윗이거든요. 감독님이 이거 어떤 스토리인지 조금 소개해 주세요.
0: 그날 현장에 계셨던 용주님이랑 친구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들고 계신 깃발이 충격,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진짜 개심.
1: 네.
0: 논바이너리라는 말이 되게 낯설고 이게 뭐지? 싶으실
1: 그렇죠.
0: 수 있는데,
1: 네.
0: 성별을 지정하지 않는다. 네, 그런 의미라고 저도 배웠어요.
1: 네.
0: 이분들은 근데 바깥 외모가

0: 왔던 것 같아요. 용주님도 어리둥절했대요.
1: 처음이죠. 그런 네. 반응이.
0: 중년 남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지도 않고 그게 뭐야.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이상한 눈빛 보이지 않고 받아들여진 게.
1: 그래 알아두겠다.
0: 네.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회자가 됐었고 꼭 퀴어나 이렇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서 내가 뭐 지역민이라서 아니면 뭐 지방대라서 네. 아니면 또 뭐 여자라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1: 그러니까 소수자나 네. 약자로
0: 그렇죠. 네. 다양한 이유로 소외받았던 경험, 배제됐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그래 내 존재만으로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주 크구나.
1: 네.
0: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 말을 자주 써야겠다고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누군가를 대할 때 뭐 바로 나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기보다 아 그래 알아두겠다 알아두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자 어른 김장하가 그랬듯이 남태령 또한 이게 영웅 서사로 남지 않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셨네요. 피디님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저희가

0: 그걸 재현하지 못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저거는 멋진 이야기니까.
1: 특별한 거니까.
0: 그렇죠. 특별한 거니까. 근데 이게 태도가 되면 우리 남태령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상으로 계속 남태령을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남태령을

0: 경험이 적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분들이 네. 이 새로운 민주주의에선 저희한테 선배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1: 네.
0: 후배된 마음으로 편하게 선배님들한테 배우면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예.
0: 농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계속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1: 네.
0: 그 민주주의는 농민분들이 계속 해오셨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견딤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늘 오래된 민주주의와 새 민주주의가 손을 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1: 네.

0: 아, 가서 GV도
1: 아,
0: 해주시는
1: 그쵸.
0: 겁니까?
1: 할 수도 있죠. 네, 제가
0: 네.
1: 체력 관리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농민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또 방송을 이렇게
1: 네, 아,
0: 타셨으니까요.
1: 맞아요.
0: 특별히, 예.
1: 특별히 말씀드려야 될거 있어요.
0: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1: 죄송하다고 사과드려야 될 분이 있어요.
0: 누가 있을까요?
1: 그, 맨 처음에 남태령으로 온 닭꼬치차.
0: 네네.
1: 네, 그거를 저희 전주환 농민분께서 충북 도현맹 의장님의 아들이래 왔다 이렇게
0: 네.
1: 하셨는데, 충남 도현맹 이진구 충남 도현맹 의장님의 아드님이라고
0: 아이고, 예.
1: 어젯밤에 제가
0: 아, 알게
1: 네
0: 되셨어요?
1: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1: 이 자리를 빌어서 충남 도현맹 의장님 네 죄송하고요,
0: 예.
1: 아드님께 감사드리고
0: 네.
1: 닭꼬치 먹어보고 싶어요.
0: 감사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MBC 경남 김현지 PD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김혜정님께서 남태령 꼭 보러 가야겠어요. 기회가 되면 GV도 참여해보고 싶다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물건들이 모여 있는 곳. 크로아티아에는 이름도 낯선 이별 박물관이 있어요. 이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저마다 헤어짐의 흔적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놀라운 건 사람들은 타인의 이 아픈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최성무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꽃눈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별 박물관이라는 게 있다네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있는 이별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연음말 시작해봤는데요. 그곳에 가면 소소하고도 참 기가 막힌 전시품들이 많다고 해요. 뭐 정들었던 반려동물의 낡은 목걸이부터 세상을 먼저 떠난 손주가 타고 다니던 작은 장난감 자동차. 너무 마음 아픈 이별일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별의 분노 때문에 가구를 막 부순 데 썼다는 도끼까지 전시가 돼 있다고 하네요. 이 박물관을 만든 설립자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런 공간을 꾸몄다고 하는데,

생각하잖아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보통은 이렇게 떠올리는데 저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었던 순간과는 이별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다리 다쳤을 때 깁스했었던 그 석고붕대라고 하나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안 버리고 신발장에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그 아팠던 순간과 이렇게 이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 깁스했었을 때 석고붕대를 저는 이별 박물관에 한번 전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별 박물관에 나의 어떤 사연이 있는 물건을 전시해놓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일지.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주고받기로 해요. 샵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302번.

알시구의 연주로 비에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저는 이별 박물관에 어릴 때 베네 쪼고리 보관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어릴 적 베네 쪼고리를 아직도 혹시 갖고 계세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 베네 쪼고리는 아니고 걷기 시작할 때 처음 신었던 그 신발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작잖아요. 어른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신발. 아직도 깨끗하게 빨아서 보관해놓고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발이 조그만할 때가 있었구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가 있었구나. 그런 추억들 떠올려 볼 수 있어서 그런 그

김, 그리고 한옥 찻집. 목재를 다루는 일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목공들은 말한다. 습도와 온도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하길 반복.

단단해지기 마련이다. 나무는 변덕이 심하고 예민해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쓰임 있는 판재로 재가공하여 건축이든 가구든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지 설명하느라 목재업자는 침이 마른다. 오래된 시골집 나무깃 가구든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드는지 설명하느라 목재업자는 침이 마른다.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 박힌 점박이 무늬는 얼마나 보기 좋던가. 옹이를 두고 어느 시인은 흉터라 부르지 말라, 상처라 부르지 말라 했다.

펴기 시작했다. 쇠기처럼 단단하게 박힌 옹이 때문에 아무 구실도 못한다면 나는 뗄나무가 되었으리라. 나는 가끔 잔망경을 쓰고 어린 날의 얼룩이나 흠, 굳은 살 같은 흉터를 꺼내놓고 내 삶을 엿본다. 내가 쓰는 수필의 소재로 얼마나 흥미로운가. 상처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옹이 없이 자란 나무가 어디 있느냐며 스스로 보듬었다. 목공 일을 하다 보면 큰 옹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피해서 재단할 때도 있고, 또 자잘한 옹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용도에 따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나이테도 잘 드러나지 않는 매끈한 목재보다는 조그만 티눈이라도 품고 있는 쪽이 더 정이 간다고. 남편은 DIY 가구 소품을 제작할 때 염두에 두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옹이박이 때문에 휘고 뒤틀려 선반 위에 놓인 꽃병이 중심을 잃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크게 괴념치 않았다. 이윤훈 시인의 식구처럼 아픈 기억이 빠져나간 옹이 구멍으로 참으로 아롱진 무늬를 보았던 게다.

이게 다 나중에는 멋진 무늬가 되려고 생기는 굳은 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힘든 일도 툴툴 털어버리는 어떤 용기? 지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주선 작가의 수필, 무늬가 되는 순간. 함께 해봤습니다. 김선효 검은 고, 곽재영의 25현 가야금 연주로 나룻배 전해드려요. 글쓰기도 또 우리 인생도 이 나무와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삶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요. 매일매일 나만의 하루를 재단해 나가는 목수.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거예요. 마음에 쐐기 같은 흉터나 얼룩이 남기도 하지만, 이게 다 나중에는 멋진 무늬가 되려고 생기는 굳은 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힘든 일도 툴툴 털어버리는 어떤 용기? 지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주선.

나룻배 듣고 오셨어요. 김선효의 검은고, 곽재영의 25현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25현 가야금과 검은고의

고래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달럼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려야겠네요. 인호경 외 여러분의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숲속 친구들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일상의 즐거움이 되겠죠.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박현정의 가야금 연주로 숲속의 다람쥐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예전에 그 전주 도심의 건지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비밀.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김인설님께서 1부 끝곡으로 사랑가 들으시고 국악 중에 제일 좋은 곡 사랑가예요. 사랑가는 저 언제 들어도 좋아요. 사랑에 관한 내용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좋은 감정 중에 하나라서 그런가 봐요. 1716님께서 식사는 하셨나요? 하시면서 저희는 지난 주말에 1박 2일 수련회 간다고 자랑하셨었잖아요. 다녀오셨나 봐요. 얼마나 재미나게 수업도 하고 잘 놀았는지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네요. 그래도 너무나 뿌듯하고 성취감을 가져봅니다. 국악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그 수련회 다녀오셨던 사진 보내주셨는데 무용도 하시고 캠프파이어도 하시고 어머나 춤도 추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잔디밭에 앉아서 또 국악 함께 또 즐기시고 여러 사진 보내주신 거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었을지 딱 보이네요. 사진에서도 그 느낌이 느껴지네요. 뭔가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같이 한다는 게 재밌잖아요. 일단은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러면서 또 맛있는 음식 먹는 재미도 쏠쏠하고 캠프파이어는 뭐 학교 다닐 때 그 수학여행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래도 1716님께서는 캠프파이어도 하시고 참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진 보내주시고 또 뒷얘기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지하 씨의 시를 시로가 노래하고 연주한 새봄 준비했는데요.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고 푸른 솔 좋다 좋아하다 보니 벚꽃

짐작컨대 열에 여덟 아홉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V를 그리실 텐데요. 그런데 조금 무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리가 손이 좀 어색해서 무심코 V 포즈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대요.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으실 텐데 요즘에 이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진 속에 찍힌 이 손가락 끝에 지문까지 선명하게 복원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로 한 전문가가 그 셀카 사진을 확대해서 지문 능선을 복원하는 시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1.5m 정도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꽤 선명한 정보가 추출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뭐 사진 한 장만으로 지문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유출이 되면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는 거라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참 기술이 좋아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많아지는데 반대로 그만큼 챙기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진 올릴 때 손가락 부분을 살짝 흐리게 처리하거나 손바닥이 내가 보이는 방향으로 V를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촬영 거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정호 작곡의 JR이랑 준비하고 그 곡은 이후에 듣고요. 먼저 이 곡 만나보시죠.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한

장마소부야 웃던 바소 대장부 평생사업 건년도 뭐가니 동유수 구비구비 물결은 바삐 바삐 백천이 통도해 허니 하시오 부소유라 우산어 진원해논 재경공원 눈물이오 분소와 초폰고관 안무제 서럽미라 피죽죽 저두여나 성성제혈을 하는 마손 기천년 미기혼이 너도 또한 슬프련만 전고상심 우리 인생 보암마다 수심이라 낙양성동 낙화소식 공자왕손이 철양구나 청춘꿈을 놀래겠니 백발스러미 동

0: 아시고 장안 정노손이 언더라. 너 흥얼 자랑하라. 장강어패를 띄워 풍월을 가득 실고 범범중요다리와가니 백고비가 뿐이로구나. 어디서 피파곡적 인풀견 수봉청원 소상 고적이 방불로고 은풍이로운디 탁랑어배고이라 차가나 성년유수절 강질씨가 분명구나. 힘이 언제 사당에 상산사 흔적이요 이루어주 다진토록 만고사 암암보다 유령이 기주헌널 본상토에 술이 옳거나 살아생전에 많이 먹고 놀고 헐지를 하면서 놀아보세.
1: 단가 편시춘 전해드렸는데요. 박송희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성급하게 전해드리려고 했던 곡 지금 만나보시죠. 이정호 작곡의 제이 아리랑인데요. 세계 여러 곳을 누비는 아리랑의 여행을 그린 곡이에요. 조금씩 변화돼서 연주되는 아련한 아리랑의 선율 느껴보시죠. 이정호의 피아노, 남영주의 해금 연주로 제이 아리랑.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깊은 산사에서 푸른 기와지붕 아래를 가만히 올려다보면 눈이 시리도록 붉고 푸른 오색 빛깔이 마치 마술처럼 펼쳐집니다. 화려한 초록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져서 마치 하늘의 무지개를 그대로 붙잡아 놓은 것 같은 이 예술. 바로 우리 전통의 단청이죠. 다가오는 일요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찰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풍경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단청 뒤에 선조들의 아주 치밀한 과학과 지독한 물음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이 단청을 보면서 아, 건물을 예쁘게 꾸미려고 칠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단청의 진짜 첫 번째 임무는요, 장식이 아니라 보호였어요. 우리 전통 목조 건축의 치명적인 약점은 뜨거운 햇빛과 축축한 비바람 그리고 또 나무를 가

무조건 절이 크다고 하려 한 게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위계에 따라서 문양이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을 모신 중심 법당일수록 가장 장엄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그곳이 신성한 공간임을 드러낸 것이고요. 또 단총 속에 그려진 문양들도 그냥 그린 게 아니래요. 진흙 속에서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은 청정함과 깨달음

지붕 아래 불교의 이상향을 그대로 그려놓은 아름다운 우주였던 거예요. 이상 궁금한

경복궁 타령 듣고 오셨는데요. 최수현의 노래 두 번째 날의 연주였어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찰 단청 속에 담긴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찰에 가셨을 때 뭐 아이나 친구가 와, 저 지붕 밑은 왜 이렇게 알록달록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저 예뻐서 칠한 거라고 대답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단청은 옛날에 나무로 만든 건물이 비바람에 썩거나 벌레가 먹지 않도록 지켜주는 비밀 방패야. 연꽃이랑 용 그림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의미란다. 아, 이렇게요. 알고 보면 보이지 않던 역사의 숨결이 더 와닿는 법이니까요. 단청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죠. 자연과 상생하면서 건물의 수명을 1000년 넘게 이어온 지혜의 결정체이기도 할 거예요. 마침 이번 주말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전국의 사찰마다 오색 연등과 함께 이 화려한 단청이 푸른 5월의 실록과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룰 텐데요. 고개를 조금만 높이 들어서 지붕 밑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세요. 10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단청의 오색 빛깔 속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공을 불러들여 토끼와 사

0: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1: 나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 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0: 저작권 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요, 산과 해악이 살아있는 탈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과 강강술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라무와 법고무 같은 부산국악원 무용단 제19회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 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무대인데요. 춤추는 인간은 곧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전통의 의미와 삶의 철학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아 어우러지며 삶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접, 삶이 춤이로다, 5월 30일 토요일 국립 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젊은 연주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국악의 다음 시간이 조금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마련한 전국 제22회 청소년협연의 밤 푸른음악회가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푸른음악회는요, 차세대 국악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해마다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엔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연주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아쟁의 강명신, 해금의 이하솜, 가야금의 조성아 등 아직은 학생이지만 무대 위에선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풀어내는 젊은 연주자들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은데요. 푸른 꿈과 열정으로 채워질 국악 무대, 푸른 음악회와 함께 우리 국악의 밝은 내일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용궁으로 떠난 토끼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국립극장이 제천을 찾아 선보이는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 가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제천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극장의 지역문화거점 공연으로 마련된 작품인데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국립극장의 수준 높은 창극 무대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공연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작품은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하나인 수군가를 바탕으로 약 4시간에 이르는 원전을 80분 정도로 압축해 조금 더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해진 용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산탈 거야 썸 탈 거야 예결 한웅원 자세히 들으면 이상화 음악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이거 빼. 이거 잘해서 이상화요. 빼.
0: 자세히 들으면 있어.
1: 야 이거 솔직히 내가 들어도 모르겠다. 아 이거 녹음할 이거 믹싱할 때
0: 예. 아 진짜 뺐어. 담당.
1: 아 내 목소리 좀 올리던가. 와 다 없애놓고
0: 문희만 이상화.
1: 근데 전화가 왔어. 예. 한웅원 감독한테. 예. 형님 저 이거 이만저만해서 아, 목소리 써도 되냐고. 아, 예. 컴펌을 받겠대. 그래서. 어. 아니 그냥 쓰세요. 뭘 이렇게 그 허락을 구하냐고. 그래서 에휴 그래 한번 들어봐야겠다. 모르겠어.
0: 본인이 들어도 모르는. 네. 아무튼 자세히 감사합니다. 보면 이상화까지 함께
1: 아니 우리 있고요. 그 학교 다닐 때. 네. 2차 성징이 오면 뭐 네. 다리에 혹은 이제 코에 뭐 수염이 나.

0: 하면서
1: 네.
0: 거절을 잘하는 거. 아, 형 괜찮아요. 아, 형, 저 싫어요. 이런 거. 이렇게 웃으면서 정색하지 않고
1: 아, 예, 예, 예.
0: 싹 웃으면서 아, 예. 거절을 야무지게 하는 거.
1: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
0: 예.
1: 어, 그런 것도 능력이죠.
0: 기분 나빠할 새가 없어요. 확 전환이 되거든. 그렇잖아.
1: 아, 예.
0: 아, 너무 탐나, 그게.
1: 어떻게 전수해드려요? 사사
0: 이게 될까 싶어.
1: 어 이것도 다 기술이지.
0: 내 뭐. 안에는 그 유전자가 아예 없어가지고.
1: 아예 가능해요. 네.
0: 아무튼
1: 언제 한번 찾아오세요.
0: 알겠습니다.
1: 레슨이 저렴하게.
0: 알겠습니다.
1: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0: 네.
1: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상사대입니다.

0: 나이 드니까 머리 밑이 숭숭 보여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고 탐나더라고요.
1: 그렇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죠.
0: 봉혁 씨가 너무 부러워요.
1: 저요.
0: 진짜 숨 많아.
1: 숱은 엄청 많아요.
0: 와.
1: 근데 새.
0: 방지원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수치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고 탐나더라고요.
1: 그렇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럽죠.
0: 봉혁 씨가 너무 부러워요.
1: 저요.
0: 진짜 숨 많아.
1: 숱은 엄청 많아요.
0: 와.
1: 근데 새치도 많아요.
0: 아, 어째 새치도 얼마나 감사해.
1: 아, 그래.
0: 어쨌든 붙어 있는 애잖아.
1: 그러니까 미용실 가가지고 아우 저 새치가 너무 많아요. 그때 뭐라고 하시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0: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1: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0: 오.
1: 뭐 새치는 머리카락 아니냐고.
0: 그럼
1: 그래서 아 맞네요.
0: 세팅 그 색깔 입히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염색하면
1: 그렇죠.
0: 되니까. 네.
1: 잔소리꾼님, 탐나는 거 솔직히 없지는 않겠죠. 근데 뭘 탐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소탐 되실이라고 소고기 탐내지 말고 돼지고기라도 실컷 먹자. 내 앞에 닥친 거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거든요. 어이구 좋은
0: 아,
1: 자세네요.
0: 이 고기 저 고기 따지지 말고
1: 그렇죠.
0: 앞에 고기가 있다.
1: 그렇죠.
0: 그냥 그렇게
1: 이거에 집중하자.
0: 새치 있다고 뭐라고 투덜투덜 대지
1: 하지
0: 말고
1: 말고.
0: 붙어 있다.
1: 고기는 어차피 고기서 고기죠.
0: 그렇습니다.
1: 먹고 나면 뭐다 단백질 아니겠습니까?
0: 제담이 좋네요.
1: 아, 그런가요?
0: 고기는 고기서 고기.
1: 어디 식당 같은 데 그럼 붙어
0: 있어
1: 있잖아요.
0: 있어.
1: 고깃집에.
0: 재밌어. 7092님께서 요즘은 자식들 다 키우고 자기 인생 사는 친구들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요, 애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친구분들은 대학생이 됐거나 자제분들이 아니면 지금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러시겠네.
1: 제 친구들 중에도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 일찌감치 애를 낳아가지고 키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0: 진짜로?
1: 네.
0: 와.
1: 어느 날 봤더니 엄마보다 더큰 거는 당연하고 그냥 친구 같더라고.
0: 그러겠네.
1: 네.
0: 오.
1: 그렇더라고요. 빨리 키워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0: 제 후배는
1: 네.
0: 고등학생 때 아빠가 됐어.
1: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0: 그래서 지금 이미 다 키웠어.
1: 그러니까.
0: 그것도 또 좋아 보이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힘 있을 때,
0: 네.
1: 체력이 남아돌 때,
0: 그치.
1: 그때 원래 육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1: 예.
0: 네.
1: 나중에 힘 빠지고 나서는 이게 키우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4279님께서 저는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1: 완전 부러워요.
0: 저는 맨날 깜빡깜빡 하거든요. 할일안 잊어버리고 잘하는 사람들 진짜 엄청 부럽습니다. 저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1: 아, 저 진짜 기억력 좋은 사람. 그러니까 기억력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순간을 스캔하더라고요.
0: 그 포토 메모리인가 메모리 포토인가 그러잖아.
1: 네, 그런 것처럼 그 순간을 그글 같은
0: 맞아
1: 경우도
0: 맞아.
1: 보자마자 이거 찰칵하고 스캔을
0: 그렇더라고.
1: 떠버리는.

0: 된장찌개든 제육볶음이든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러워요. 아, 간도 잘 맞고 정말 이 손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1: 아, 어머님들이 그러죠. 어머님들이.
0: 그치 그치 그치.
1: 그냥 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뚝딱뚝딱 갑자기 어 뭐야 이 상이 이렇게 차려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대단한 능력입니다.
0: 맞아. 그런 거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또 여러분들의 문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희문의 소리로 경기민요 창부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니 뭐 해보지 뭐.
1: 아,
0: 이렇게.
1: 예.
0: 예. 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1: 아, 예를 들면 뭐 소리를 잘 못해도 그냥 뭐 한번 하지 뭐.
0: 아마 그럴걸요?
1: 그런 거 얘기하시는
0: 그쪽이죠, 건가? 그쪽. 오, 네. 오. 아, 그래.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네. 나를 위해서 네. 아, 뭐 기꺼이 소리 한번 해보자. 우리 오늘 하루 즐겁게 살아보지 뭐.
1: 남 눈치 안 보고.
0: 인생 뭐 있어? 네. 이러면서 담대하게 네. 아. 국악방송에 탁 신청 해가지고 아. 화요일을 즐기시는 분.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1: 그래서 오늘 2부 청국장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국악 장기자랑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벌써 기대된다.
1: 자, 민요부터 판소리 악기까지 잘하시는 분들의 참여도 물론 좋지만 정말 난 잘 못한다.
0: 난

0: 내가 임방울이요.
1: 아 그렇게까지?
0: 이런 식으로. 아니 자신감 있는 분들.
1: 아 갑자기 진짜 너무 높아지는데.
2: 아니야, 아니.
1: 잘 못해도 되니까요. 나 네. 한번 배웠던 거 취미로 했던 거 한번 뭐 그냥 잠깐 떠들어보지 뭐 하시는 분들. 네. 오늘 2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지금 청국장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여하신 분들께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이거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드리는 겁니다.
2: 그렇습니다.
1: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네. 꽈배기님께서는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요 저하고의 약속을 너무너무 쉽게 깨거든요.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 다음에 하자 이렇게 등등등등 아시죠? 하시면서 저도 이과거든요.
1: 사실 사람 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와의 약속을 다 지키면서 삽니까? 에이, 그럼 기계지 기계.
2: 그럼.
1: AI나 가능할까?
2: 그렇습니다.
1: 네. 3706님 날 더워지니까 안경 쓰기 엄청 귀찮네요. 안경도 무거워요. 눈 좋은 사람들 좋은 시력 탐납니다 하셨는데 이건 진짜 탐나는 능력 중에 하나죠.
2: 하긴 더울 때는 이 살짝 살이 붙죠.

0: 여행 다니면서 네. 좀 그래도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좀 즐긴다? 어 그러신 분들 보면 좀 부럽죠 맞아요. 진짜.
1: 또 그런 분도 요즘에 많잖아요. 여행 땡튜버. 어. 여행하는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업로드해서 어. 또 조회수는 조회수대로 챙기고.
0: 챙기고.
1: 네, 여행은 여행대로 즐기고. 어. 또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근데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 네,
1: 즐겨야 되는데 아 뭐가 콘텐츠가 될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되는 거죠.
0: 일이 돼버리네.
1: 그렇죠.
0: 아.
1: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어 파라나43님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도 했지만은 아픈 허리가 쉽게 낫지는 않네요. 다리까지 저리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꼿꼿한 허리 자기 다리로 씩씩하게 산에도 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제일 부럽습니다.
1: 맞아요.
0: 아 지금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아프시구나. 원래 그 수술은 최후에
1: 맞아요.
0: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사실은 시술까지만 해라 막 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1: 의사 선생님들도 잘 권하지 않는다고
0: 그러니까
1: 하더라고요.
0: 손을 칼을 대버리면 진짜 아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근데 진짜 의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지만
0: 네네네.
1: 몸에다가 칼을 대는 건 진짜 아... 신중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0: 맞아.
1: 네. 근데 일단 이제 수술을 하셨고
0: 힘드시겠다.
1: 회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또 산에 오르는 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잘 관리하십시오.
0: 네.
1: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랍니다.
1: 아수라님께서 청국장

0: 유산청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차 울력의 날 행사를 했다는데 이게 뭔가 싶어갖고.
1: 울력은 내가 너를 팍 때렸을 때 네가 눈물 흘리잖아. 그럴 때 널 울려.
0: 그거 말고 울력.
1: 아 울려.
0: 그려.
1: 난 또 울려인 줄 알았지. 울력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마을의 일이나 공동의 일을 하는 협동 노동을 말하는 거잖아.
0: 아하.
1: 차 울.

0: 단위가 조금 달라.
1: 단위가 달라.
0: 둘레는 마을 단위로 모내기나 김매기를 같이 하는 거고 푸마시는 가가호호 개인이나 가구 단위로 우리 집 김장이 옆집이 뭐 이렇게 도와주면은 나도 옆집 김장 도와주는 거. 그렇게 주고받는 성격이 있는 거야.
1: 이미 우리 향단이 진짜 똑똑하다잉.
0: 고마워.
1: 그러니까 울력은 공동의 일은 보수 없이 다 같이 하는 일이고 둘레는 마을 단위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이? 푸마시는 개인이나 가구가 서로 도와주는 일을 말한다. 요 말이구만.
0: 그렇지.
1: 의미 나 정리 잘한다.
0: 잘한다.
1: 그런 게.
0: 똑똑하네. 나도 지금 모내기 세참 배달 도와주러 갈 건데 방자 너도 라면 먹고 갈래?
1: 좋지.

0: 두레페 사물놀이의 운우풍뢰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두레는 마을 단위의 일을 하는 거고요. 품앗이는 개인이나 가구가 이제 서로 좀 도와주는 것. 울력은 공동의 일을 보수 없이 다 같이 네. 하는 일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단위가 좀 다르다. 이런 정보 챙겨드렸습니다.
0: 참 말이 예뻐.
1: 그러게요.
0: 그렇죠. 네. 네. 품앗이. 맞아요. 되게 따뜻하잖아요.
1: 두레. 울력.
0: 그러니까. 참.
1: 우리의 힘. 약간 이런 건가, 울력? 그러니까. 어쨌든 좋네요.
0: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진짜. 네.
1: 자, 많은 분들 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똑딱이 퀴즈 가야죠. 함께 가시죠.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최근 남성들의 운동 트렌드가 복근 만들기에서 이것 근육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 근육이 노화에 맞서고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달리기, 자세 유지, 고관절 안정성 등에 관여하는 핵심 근육인 이 근육은 무엇일까요?
0: 1번 아킬레스근, 2번 가자미 근, 3번 엉덩이 근육.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군요.
1: 네, 그렇다네요. 허벅지 근육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계단 오르기를 많이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업돼 있죠.
0: 그러니까. 네. 여기를 막 업 시킬래
1: 네.
0: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가? 나는 그랬거든. 네. 저한테는 막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어가지고.
1: 네.
0: 그런데 이게
1: 외형, 미모 뭐 이런 걸 떠나서 건강.
0: 그러니까.
1: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와. 노화에 맞설 수 있고요. 대사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0: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그 만화 캐릭터 중에.
1: 네.
0: 이거 탐정이 있습니다.
1: 그래요?
0: 어, 탐정이 있어요.
1: 제가 모르겠네.
0: 자, 아킬레스 근 탐정, 가자미 탐정, 엉덩이 탐정.
1: 들어도 모르겠네.
0: 그래?
1: 네.
0: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애들을 키워서 그런가.
1: 예.
0: 네. 네. 이거 되게 있거든요. 이 캐릭터가.
1: 예. 네. 네. 저는 이제.

0: 토닥토닥 땡업. 네. 네, 이렇게 드렸어요.
1: 자, 도현아 이리 와봐. 아킬레스근 줘봐. 이렇게 할 거냐? 가자미근 할 거냐? 네. 어깨 종아리 쪽? 네. 아니면 엉덩이 근육을 이렇게 네. 톡톡톡톡 할 거냐?
0: 최근에 너무 양치를 하는데 너무 양치를 귀엽게 잘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를 토닥토닥거렸죠.
1: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 어렸을 적에 아니면 어른이 돼도 네. 아플 때 주사 맞으러 가잖아요.
0: 주사 여기에 많이 맞죠.
1: 어디다가 맞을까요? 네. 자, 아킬레스근에다가 주사를 놓을까? 감기인데 감기인데 네. 아니면 자, 종아리 이렇게 바지 네. 올리세요. 네. 종아리에
0: 놓느냐?
1: 아니면 자 누워서 이제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바지 내리세요. 이렇게 네. 해서 엉덩이에 맞느냐? 네. 자, 링겔 아니죠. 네. 자, 간단히 주사 한 방 맞을 때 네. 어디다 맞는지 그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0: 이제 정답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 3번 엉덩이 근육이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엉덩이 근육. 네. 엉덩이 근육이 말이죠.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되고.
1: 그러게요.
0: 신진대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진짜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떡 선물의 주인공은 5009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5009님 떡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 걸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이런 보물도 경매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독도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는 고산자 김정호의 이것 채색 필사본이 추정가 20억 원의 경매에 출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채색본은 이것의 최초 간행 시기인 1861년 신유본을 필사한 것으로 판본에 없는 우산, 독도가 표기된 극희귀 사료라고 하는데요. 고산자 김정호의 이것은 지도죠. 무슨 지도일까요?
1: 너무

0: 네. 정답이었습니다.
1: 아, 또 눈에 확 들어온 4748님.
0: 네.
1: 어떻게 이분께 선물 드려요? 어떻게 해요?
0: 드려.
1: 드리겠습니다. 유상규 선물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단골 되시는 거예요, 이제.
1: 유상규님은 혜림이 엄마랑 좀 나눠서 드십시오.
0: 그치, 소포장 돼 있을 테니까.
1: 그렇죠. 네,
0: 혼자 꿀꺽 하지 마시고.
1: 혜림 엄마 듣고 있죠?
0: 혜림 엄마 듣고 있어요. 네. 만약에 20개 드리면 10개씩 나눠가지고.
1: 몇 개 들어있나, 거기?
0: 몰라.
1: 우리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0: 아무튼
1: 그 나눠 드세요.
0: 그 혜림 엄마 인증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지.
1: 응? 근데 그러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빨리 너무 타박한 거 아니에요?
0: 맞아.
1: 선물 받고 나가시겠네. 먹튀하시면 안 됩니다.
0: 방 청소하러 가고 했는데 야 청소 좀 해라. 지금 이 꼴인 거잖아.
1: 그러니까.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이게 뭐지? 한류 확산으로 K-의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복 창작물을 무박 2일 일정으로 제작하는 대회가 열린대.
1: 오, TV에서 하는 패션 디자이너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건가 보네. 어이, 재밌겠다.
0: 그지 그지. 경상북도와 한국 한복진흥원이 한복 문화 확산과 창의적인 한복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한복 창작 해커톤 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대요.
1: 해커톤 대회라면은 마라톤처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건데 한복 창작 대회도 팀으로 하는 거네.
0: 그치 그치. 이번 첫 한복 창작 대회 주제가 조바위부터 관목까지 머리에 쓰는 전통 쓰개라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한복 관련 창작품을 기획, 제작해서 실력을 겨룰 거래요. 야, 엄청 재밌겠지?
1: 그러게. 6월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데 벌써부터 얼마나 멋진 한복들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된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19일 화요일 2부 첫 곡은 박용호 외 여러분의 연주로 부채춤 반주 음악 듣고 왔습니다.
1: 한복 만드는 이런 대회도 있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전공자 비전공자 할 거 없이 만 18세 이상이면은 모두가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진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물론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어떤 체계를 두고 있지만 시스템이 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가 네. 서로를 이제 뭐 경쟁하면서 네. 다양한 어떤 디자인도 내놓고
1: 그지.
0: 또 상대방 걸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고
1: 네.
0: 좀 새로운 디자인들의 한복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1: 네네.
0: 무려 무박 2일 일정으로 팀을 짜서 전통 모자인 쓰개를 주제로 경상북도와 한국한복진흥원이 한복 창작 해커톤 대회를 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좀 이어지면 좋겠네요.
1: 요즘 진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잖아요.
0: 네.
1: 아무튼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분들, 나만의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복 콘텐츠 발굴을 위한 경북

0: 해보게 돼요.
1: 네네.
0: 무려 무박 2일 일정으로 팀을 짜서 전통 모자인 쓰개를 주제로 경상북도와 한국 한복진흥원이 한복 창작 해커톤 대회를 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이 좀 이어지면 좋겠네요.
1: 요즘 진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잖아요.
0: 네.
1: 아무튼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분들, 나만의 한복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복 콘텐츠 발굴을 위한 경북도 한복 창작 해커톤 대회에 참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0: 네, 참가 신청은 6월 12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한국 한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7월 2일에 펼쳐지는 한복 창작 대회, 요것도 궁금합니다.
1: 네. 네.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네.
1: 자, 이제 장기자랑 가야지요.
0: 가야죠.
1: 자,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2: 전국장. 아, 이거 참 말이야.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청취자와 함께 끓이는 맛있는 청국장, 오늘도 보글보글 한번 끓여 볼 거는 분들께 실례지만은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3: 네.
1: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3: 저도 6학년입니다.
0: 6학년이세요?
1: 그러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여쭤봐도 됩니까?
3: 농산물 이것저것 팝니다.
0: 농산물 판매하세요?
3: 예.
1: 어떠세요? 요즘 자영업 하신 분들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3: 맞아요. 큰 가게들이 멀쩡히 잘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데요.
0: 네.
3: 저는 그래도 뭐 소가게라 가지고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농산물

0: 네.
1: 어서오세요. 아이, 반갑다.
2: 혜림이 엄마. 아, 그래. 혜림이 엄마.
0: 네.
2: 그 유산균 N분의 1로 하세요.
0: 아니, 제가 그 친구도 장사를 했었는데.
1: 4748님.
0: 진짜 막 롤모델이었거든요. 장사도 오호. 잘하고 손님도 많고 그랬는데, 오. 지금은 장사 안 하고, 지금 멋지게 살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또 사는 것까지도 롤모델.
1: 오, 그럴 정도이시구나. 아니, 근데 네. 저희 네. 방송 추천할 때, 네.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0: 말해도 돼요?
1: 네. 어? 뭐 무서운 얘기 하시려고 그러시죠?
0: 어느 날 예. 채널을 돌렸는데 예. 봉연 이상 상아님이랑 네. 봉영님이랑 둘이 네. 찐 케미가 방송을 하는데 네. 너무도 막 와닿고 웃기고 찰떡이다 잘하더라고요. 찰떡처럼 잘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차로수수처럼?
0: 네. 네. 그래서 친구들 주위에 친구들한테도 들어놓고 늘 아침 9시 출근하면 이게 방송을 빵빵하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 길 가는 사람도 단골 손님도 와가지고 막 아이고 이건 귀여워. 내가 웃고 있으면 뭐

0: 아. 좋습니다. 아.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시작.
1: 짜증을 내었어 무엇하나 정화를 빌었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갔대 니리리야 니리리야 니나 너 얼사 좋다 얼씨구 좋아 벌라 비는 이리저리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2: 아! 창의성이 돋보이는 소리였습니다.
0: 아, 아 반칙에 좋았어요. 반칙 잘하면 반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와, 아, 이게 배우시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1: 네.
0: 어머. 그냥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부르신 네. 거죠?
1: 네, 그리고 좀 네. 커서는 희자매라고 30년기 친구, 30년지기 친구 그 희숙이라고 있는데 타칭 네. 타칭 희자매 결성해가지고 둘이서 네. 민요도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그래가 좋다. 다녔거든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네. 며칠 전에도 내 여기 나온다고.
0: 네. 어. 그러면 잠깐만 희자매 만나면 부르는 레퍼토리가 뭐 있어요?
1: 트로트야.
0: 그러니까 트로트만 해요. 미녀는 아니요. 더 없고.
1: 트로트도 하는데 아리랑 네. 뭐 이런 거 쉬운 거 해요.
0: 아하. 트로트 한번 가야지요. 트로트 짧게 어떻게 될까요?
1: 아니요.
2: 이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네. 이건 안 돼. 저희 적극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2: 뭐 매화 타령이나 이런 거는 못 하세요?
1: 매화 타령 해요.
2: 아, 아 그래요? 그럼 매화타령
0: 한번 갈게요.
2: 요거는 짧게 가능하시죠?
0: 저 그나마 이거 에이. 자 한번 가봅니다.
1: 잠깐 예, 아, 지금 다 준비됐습니다.
0: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갑니다. 에이!

0: 와 똑같아.
1: 와 진짜 똑같아. 진짜.
0: 나 내가 한 줄 알았어.
1: 이상한 줄. 와
0: 진짜 똑같다 진짜. 와 최고입니다 최고.
1: 아 진짜 기분 좋아진다.
0: 아닙니다 김정희님 최고예요. 아, 해림이 어머니 진짜 멋있습니다.
1: 그리고 네. 아까 4748님이 네. 롤모델이라고 하셨잖아요.
2: 네네네. 네,
1: 장사 그만뒀다. 그만둔 네. 지금의 모습도 롤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장사는 네. 혹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2: 장사는 딸아들이 쉬엄쉬엄 하고 맨날 일만 한다고 네. 엄마는 언제 놀 거야 언제 놀 거야 그래가지고요 한 2, 3년만 더 하고 이렇게 10년 전부터 2, 3년이래.
1: 아, 2, 3년 하고 딱 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2: 이제 남편이랑 네. 캠핑카를 타고 고향 구석구석이 놀러 다닐 거예요.
0: 아 좋다.
1: 그러니까 딱 보니까 우리 해림 엄마가 낭만을 아시는 낭만 예술가셔. 네.
0: 아, 그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종희님 네. 덕분에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2: 네.
0: 저희가 약속대로. 네. 선물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김치 잘 먹겠습니다.
1: 아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번 나와주세요.
2: 네.
1: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1: 아, 너무 기분 좋아지잖아.
0: 아이고, 네? 덕분에 저희가 다 즐거워졌습니다. 진짜.
1: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긍정 에너지다.
0: 그렇습니다.
1: 이게 바로 행복이다.
0: 맞습니다.
1: 알려주신 우리 김종임님,
0: 네.
1: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춘희 이한철 밴드의 매화타령 듣겠습니다.

0: 이춘희 이한철 밴드의 매화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아우 재밌어요. 아,
0: 이 코너 너무 행복합니다.
1: 진짜.
0: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이제 두 번째 또 행복 전도사 우리 청취자 소리꾼 만나러 갑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저는 하남 그 경기도 하남에 사는 미녀를 사랑하는 그 이향숙이라고 합니다.
1: 아, 미녀를 사랑하시고 이향숙님 하남에 사시고 한 5학년 정도 되시나요?
3: 아닙니다. 저는 7학년 5반입니다.
1: 에?
0: 7학년 5반이요?
1: 이 목소리가 7학년이라고요?
0: 저희 어머니보다 많으신데 이 목소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1: 와.
0: 그 혹시 집안에서 내시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어때요?
3: 아, 집안에서도 그냥 그
0: 이 목소리예요?
3: 예예 예, 그냥 아니 목소리가 뭐 한 목소리지 뭐 어떻게

0: 워낙 아니 근데 젊으셔가지고
1: 민요를 사랑하 저기 민요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 네네.
1: 노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소리가요.
0: 그런가? 아, 진짜 솔직히 거.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실학력 5반이시라.
2: 아니 노래는 별로 얼마 네. 뭐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0: 아, 네. 뭐 어떤 노래를 배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2: 아니 저는 이제 네. 그 동안에 이제 예전에 어릴 때 네. 어릴 때 있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께서 네. 그 농사를 지으실 때 네. 그 이렇게 모 심고 김 메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논두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네. 그걸 같이 이렇게

0: 농부가를 그렇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부르시면서 하셨거든요.
1: 야, 진짜 소리를 들으셨네.
0: 예, 네, 근데
1: 예.
0: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서 제가
1: 아, 진짜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2: 진짜.
1: 7학년
0: 아니,
1: 5반이시라는
0: 노래는 별로 얼마 네. 뭐 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1: 아, 네. 뭐 어떤 노래를 배우 때부터 벌써 소리를 좋아하셨구나.
0: 예, 네, 그리고 막 그 예전에는 왜 저기 품앗이로 농사를 했어요.
1: 네,
0: 예, 이렇게 한 이렇게 그 동네에서
1: 네.
0: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1: 도와주고.
0: 모를 심거나 김을 메거나 하면 동네 분들이 다 와서 해주고
1: 도와주고.
0: 또 이제 다음 분도 그렇게 모 심고 김 메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논두렁 이렇게 그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1: 네.
0: 그걸 같이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1: 아주 어렸을 때.
0: 근데 이제 그때 김 메실 때.
1: 네.
0: 이렇게 그 농부가를 그렇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부르시면서 하셨거든요.
1: 야, 진짜 소리를 들으셨네.
0: 예, 근데 네.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서 제가 그때만 해도 다섯 살 때였던가 그랬는데 그렇게 듣기가 좋아갖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섯 살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벌써 소리를 좋아하셨구나.
0: 예, 그리고 막 그 예전에는 왜 저기 품앗이로 농사를 했어요.
1: 네, 그렇죠.
0: 예, 이렇게 한 이렇게 그 동네에서
1: 네.
0: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1: 도와주고.
0: 모를 심거나 김을 메거나 하면 동네 분들이 다 와서 해주고
1: 도와주고.
0: 또 이제 다음 분도 그렇게 해주고
1: 그쵸,
0: 이런 식으로
1: 그쵸.
0: 품앗이로 이렇게 하셔갖고
1: 네.
0: 김 메러 갈 때 그럴 때는 그게 농부가를 부르시면서
1: 야.
0: 부르시고 이제 이렇게 그 예, 동구 밖에 이렇게 그 들에서 일을 하시다가
1: 네.
0: 이제 동네로 들어오실 때 그
1: 네.
0: 소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1: 와, 그, 진짜 맥이다.
0: 그러니까 논 주인이 있잖아요.
1: 네.
0: 그 분을 소를 태워요.
1: 아.
0: 그 왜 숯검덩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팍 칠하고 해갖고
1: 네.
0: 이제 그분을 이렇게 노래 그 소에다 태우고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은 그 말 그 소 꼬피를 잡고 이렇게 해서
1: 걸어서.
0: 그 농부가를 부르면서 동네를 들어오는데요.
1: 야!
0: 진짜 그 모습은 그 어릴 때 그 봤지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1: 아, 저희도 지금 생생하게 약간 사진을 보니
2: 그렇지.
1: 떠올라요.
2: 우리는 사진으로만 네. 봤었지.
1: 그 그림이
0: 그래갖고 그냥 항상 그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다가
1: 네네.
0: 이제 60 넘어서 예, 이거를 한번
2: 해보자.
0: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 야.
0: 이제 문화센터를 가 가지고 예, 좀 배우다가
1: 네.
0: 아, 이제 예, 서도소리도 배우게 되고
2: 아, 서도소리 배우셨구나. 오늘 그러면 서도소리 해 주시겠네요.
0: 아, 네, 뭐, 예, 뭐, 경기 소리도 괜찮고, 서도 소리도 괜찮습니다.
2: 아, 어허. 주문하면 바로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궁금한 게요.
0: 네네.
2: 마을 분위기가 농사 지으면서 농부가도 부르고 이런
1: 야,
2: 분위기면,
1: 대박인데?
2: 왠지 상을 당한, 응? 그런 분이 있으면은, 상여 소리도 하고, 뭐 이런
0: 그렇죠.
2: 분위기 있었어요?
0: 네, 상여 소리도 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누가 동네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 상여를 예전에는 꼭 상여를 메고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상여 메고 그 이렇게 메기는 소리 있잖아요.
1: 네.
0: 아, 정말 너무나 구슬프고 듣기도 좋고.
2: 듣기 좋지.
0: 예, 네,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 살면서 그런 정서가 있어요.
2: 맞아요. 그러면
0: 지금도
2: 상여 소리 할 때 맨 앞에서 네. 선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제일 노래를
0: 맞아요.
2: 이를테면 잘하는 사람들이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를 할아버지가 하신 적도 있나요?
0: 할아버지가 또 하셨죠.
2: 선소리를.
0: 예. 네. 네.
2: 그러네.
1: 그러니까 상여 소리.
0: 근데 그 네. 소리를 무슨 뭐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2: 그렇죠.
0: 네, 그
1: 느낌은
0: 그
1: 남아 있잖아요.
0: 예, 네, 그거는. 네. 기억이 다 나요.
2: 그러니까 네. 슬프지만 또 구성지기도 하고 약간 네. 그런
0: 슬프기도 하고 구성지기도 하고
2: 그러네.
0: 옛날 그 생각만 하면 할아버지가 또 보고 주셨고 예 네. 네, 아주 그런 예 네,
2: 그러네
0: 경험이 있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옛날에는 예 네, 말씀하세요.
0: 항상 그 이렇게 소리에 대한
1: 네.
0: 그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냥 DNA에 네. 있는 거예요 안에 네.
0: 네.
2: 이양수님이 어렸을 적 다섯 살 때. 사셨던
0: 네.
2: 지역이 어딥니까?
0: 거기가 전라남도 나주.
2: 나주예요.
0: 나주가 씨가 아니고 나주군.

0: 건강면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1: 아, 네. 지금은 하남에서 사시지만.
0: 네네.
2: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양숙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 그때의 그 마을 풍경이 다 떠오르고.
1: 그러니까.
2: 농사 지을 때도 품앗이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별도 품앗이로 서로 이렇게 그치, 아픔을 그치. 만져주는.
1: 맞아 맞아.
2: 야, 그 따뜻한 네. 곳에서 사셨네요.
0: 예, 아주 진짜 옛날에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2: 그러니까.
0: 너무 예 좋았어요. 그냥.
2: 덕분에 저희도 체험을 하게 되네요.
1: 네.
0: 그리고 있잖아요.
2: 네.
0: 그 모를 심거나 이렇게 김을 맬 때 이제 그 주인 되시는 분들하고
2: 네.
0: 또 이제 동네 아낙네들 아주머니들이 같이 이제 점심밥을 해서 이제 이고 오셔가지고
2: 세상.
0: 그때만 해도 밥이 귀할 때였어요.
2: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저 농사 일을 할 때 이제 먹으려고 이제 일꾼들 밥을 해주려고 쌀을 아껴놨다가 보리 반 쌀 반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때는 내와요. 예,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내오면은
2: 쌀이 귀하니까.
0: 꼭 할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쫄랑쫄랑 쫓아다니니까 나를 불러가지고 할아버지 막걸리 드시면 밥을 다 못 잡어요. 한 그릇을.
2: 네네,
0: 예전에 그 한 그릇이 고봉밥이잖아요.
2: 아, 뭔지 알아요.
0: 예. 예, 그러니까 막걸리 드시면서 못 잡수고 하니까 꼭 그거를 반을 덜어서 나를 불러가지고 먹이고 아, 했던 생각이.
1: 그래. 아이고 참.
0: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생각이 나요.
1: 말씀을
0: 보고 네. 싶어요, 진짜.
1: 아, 보고 싶.
0: 너무 보고 싶어요.
1: 할아버지가.
0: 할아버지가. 예.
2: 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신다.
1: 진짜 덕분에 저희도 네. 사실은 글로만 혹은 네. 뭐 영상으로만 봤던 것을 지금 이건 생생한 경험담이잖아요.
0: 네, 저는 실제로 겪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렇게 논두렁이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뭐 흥얼거리고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2: 그러니까 제대로 뛰어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귀여워님 우리 청취자분께서 아까 예. 칠학용 5반이라고 할 때 안 믿겼는데
0: 네네.
2: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옛날 이야기 하니까 이제
0: 그렇죠.
2: 학년이 느껴진다.
0: 옛날 이야기 하니까 이제 느껴지시죠.
1: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절대 모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네. 이제 장기자랑
0: 예, 예.
1: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풀어내셔도 되거든요. 꼭 하나만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0: 아,
1: 네 오늘 네. 어떤 거 함께 나눠주실 계획이십니까?
0: 그러면
1: 네.
0: 그 서도소리를 제가
1: 네.
0: 경발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경발림. 네.
2: 경발림.
1: 좋습니다.
0: 네, 네.
1: 자.

0: 어?
1: 예? 전화 끊겼나?
0: 끊겼나 봐. 아, 참 좋은데 이게 끊겼어. 왜?
1: 전화기가.
0: 아, 이 전화기 이거 진짜 타이밍 못 맞추네. 아,
1: 전화기가 하나 사줘야겠다.
0: 아니 저 멀쩡한 전화인데 네. 생방 중엔 기계란 이럴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좀 있을 수 있고.
1: 그러네.
0: 아 근데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
1: 그러니까.
0: 어이구야.
1: 그리고 약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소리가
0: 있나
1: 어떤
0: 봐요.
1: 그리움도 있고 네. 흥도 있고 다 들어 있으신.
0: 다시 연결이 됐나 봐요.
1: 이양수님.
2: 여보세요.
1: 네 지금까지 아. 연습이었어요.
2: 아, 왜 끊어줬을까.
0: 네네. 그러니까 한참 좋았는데.
1: 지금까지 리허설이었고요.
2: 예.
1: 에헤 다궁 다궁 덩떡까지 했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가볼게요. 경발님이시죠.
0: 아, 근데 너무 잘하시는데.
1: 그러니까 너무 잘하십니다.

0: 이양숙님
1: 너무 잘하신다 진짜.
0: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잘하시는데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니요 진짜 저희가 감사해요.
1: 세상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지만 네. 다음에 네. 꼭 한번 진짜 또 나와주셔야겠는데요.
0: 일명 이향숙 쇼. 그러니까 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완창 쇼 한번 해야겠습니다. 네. 와 너무 잘하신다.
0: 아 그리고 다 만약에 다음에 또 네. 진짜 예. 그래 맞아 나 한번 더 나가볼게 만약에 그러신다면
2: 예예 예.
0: 또 그때 어렸을 적의 마을의 풍경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소리도 쫙 들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았어요. 오늘 좋았어요.
2: 네. 아, 그래요?
1: 문자 네.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5595님께서 우미 반갑소이 지는 나주 다도요. 우리 고향분 만난 게 겁나게 반갑구먼. 역시 나주 양반 소리 흘 줄 아요 하셨고 네. 2948님께서는 부럽대요. 듣기만 하고 부를 수 없는 제가 듣기에는 너무너무너무 잘하시고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목소리 아. 좋으세요.

0: 하겠는데요.
1: 네네.
0: 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 한번 세 번째 분 네. 만나보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목소리가 다 좋으신데. 자,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저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안경옥이라고 합니다.
3: 아, 시흥시.
2: 네.
3: 지금 목소리가 뭐 4, 50대 같으신데 실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뭐 7학년이에요. 뭐 6학년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2: 4학년이요.
3: 아, 4학년이세요?
0: 아, 4학년이세요?
3: 4학년 몇 반이세요?
2: 아, 나이는 비밀이.
3: 아, 그래요?
0: 아, 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3: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0: 웃음소리가 전해.
3: 웃음소리는 20대인데. 아무튼 시흥에 사시고 4학년이시고 안경옥님 반갑습니다. 네.
2: 네. 네, 반가워요.
3: 진짜로.
2: 근데 저 이거 진짜 처음 용기 내서 하는 거라서
3: 네.
2: 네, 좀 떨려요.
0: 아, 당연히 떨리죠.
3: 잠깐만.
0: 잘하셨어요.
3: 잠깐만. 이거 뭐야, 우리 단톡방에 아까 그 아수라님이세요?
2: 네, 맞아요.
0: 우와!
2: 용기 내라 그래가지고 용기 냈잖아요.
0: 아! 연습하고 다음 주에 하겠다 그랬는데 저희가 네. 네, 끄집어 네. 당겼죠.
3: 아, 좋아요. 진짜 아수라님, 네. 안경옥님 오늘은 네. 리허설이에요.
0: 오늘 리허설이에요.
3: 네, 본 게임이 아니에요.
2: 그래요?
3: 네, 네. 리허설.
2: 아, 네.
0: 오늘은 대충 네. 하세요. 대충. 네,
3: 대충. 그래서
2: 대충이에요.
3: 네. 그림으로 따지면 밑그림 네. 오늘 그린다.
0: 그렇지, 스케치 네. 하는 거예요.
2: 아, 네. 아, 그래요?
3: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2: 좋. 아, 그러면 부담감이 좀 덜.
3: 그렇죠.
0: 잘하려 그러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아니, 그나저나 우리 소리는 어떻게 또 좋아하시게 되신 거예요?
2: 아, 제가 옛 것도 좋아하고요.
0: 네.
2: 이렇게 뭐 한국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아, 네네네네.
2: 예, 그래가지고 막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0: 뭘요?
2: 예, DIY라고 해가지고
0: DIY.
2: 한옥 전등 같은 것도 막 만들고
3: 그래요?
2: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와, 복주머니도 좋아해가지고 응. 집에 막 복주머니도 막 진열해놓고 막 그러거든요.
3: 아, 손재주가 엄청 좋으시구나.
0: 이야.
2: 예, 네, 아니 이렇게 그런 게 좋더라고요.
3: 재밌고 좋고.
0: 재밌지.
2: 예. 네. 아, 그러니까 옛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3: 아, 음악.

0: 하실 거고. 네.
1: 아 그래요?
0: 네. 오늘은 어떤 거 해주실 계획이세요?
2: 오늘 대충 할 거.
1: 혹시 그 정년이 네. 이거 드라마 보셨어요?
0: 아.
1: 귀한 없으면 이 몸 죽어도 좋사오니.
2: 이 필을 어떻게
1: 무사하게

0: 달픈 마음 비나이다. 여기까지 할게요.
1: 와, 주란이야 주란이. 와,
2: 저 방금 대박.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미간이 막 올라가고 시선이 위를 향하고 야, 나 울 뻔했어.
1: 진짜.
0: 처음 불러봐요 이거.
2: 아 처음이요? 아, 진짜요? 듣기만 저는... 하셨구나.
1: 엄청 잘하시는데.
2: 와. 이야. 아니 이 뭐랄까요? 이 감성이 어디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한.
1: 그러니까.
2: 예? 아... 어떻습니까?
1: 아, 그만 웃고. 아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2: 아 어떠세요?
0: 진짜 오늘 처음.

0: 를 즐기고 누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기나 봐요.
1: 맞습니다.
0: 훈둥어휘님도 와, 이 노래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멋지십니다 하셨고, 0652님 진짜 큰 용기 멋지십니다 하셨어요.
2: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전화로 그냥 같이 쫙 풀어내십시오. 스트레스.
0: 그러니까요. 대충 하셔야 돼요. 뭐든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2: 잘하면 반칙. 저희 바로 끊어버립니다.
0: 저희 잘하면 그래요? 그럼 이분들 지금 못해서 다 들은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부담을 네. 최대한 없애드리려고.
0: 대충 하세요. 대충이 미학이다.
2: 그렇습니다.
0: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 자, 오늘 끄드막.
0: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2: 아니 그러니까 부담을 네. 최대한 없애드리려고.
0: 대충 하세요. 대충이 미학이다.
2: 그렇습니다.
0: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 자, 오늘 끄드막.
0: 신영이 왜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듣겠습니다.

0: 신영이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청국장 이 프로그램 코너가 너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지?
1: 또 어떻게 너무 행복했어요.
0: 어떡해.
1: 그리고 방금 신영이 선생님 농부가 너무 듣기 좋잖아요.
0: 네.
1: 근데 어느 순간 신영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하는 소리도 너무 좋지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부르는 소리가
0: 맞아.
1: 정말 듣기 좋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0: 약간 흥얼거리는 네. 것도 하고
1: 자유. 가사도 그냥 마음대로 바꿔 부르고
0: 나 그거 좋아.
1: 그리고 뭐 음정 이렇게 가다가 아휴 좀 높다 그럼 낮추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0: 아 그리고 하다가 전화도 끊겼다가
1: 그렇지.
0: 또 이렇게 했다가
1: 살아있잖아요.
0: 또 다시 전화했다가 네. 나 그거 좋아.
1: 이게 인생을 닮은
0: 일주일
1: 기다려보겠습니다.
0: 네.
1: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0: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됩니다. 네배우.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푸른 부리발가 수는 청청하는 명령 비단의 수결같 한강성 물결같 일론 삼백 육십오일 근황 그대로 정지혈제 남의 눈에 꽃이 되고 구름발마다 향내나

0: 돌아가 만경장파 깊은 물이 수둥객사 돌아간디 두두먹구 물수가구 무당주거 나비귀한 두두먹구 물러가구 기생주거 따까구야 그렇지 따까 최자른다고 두두먹구 물러가구 낙가해주고 개걸구야 그건 어째 개걸구야 손님 하나 만나면 토끼들을 톡톡 틀고 보내니까 그래서 개걸구라고 어준이 먹고 물러갈 때 아무래도 성립 죽어서는 신선비루구 얼사조 타두둥둥 둥개암 이간의 사랑
1: 김종조의 소리로 안태경 파경 보내드렸습니다. 기적 같은 행운 참 늘 바라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늘 곁에 머물러 있는 소소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소확행 자체로도 이미 행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만큼 세잎클로버도 상당히 귀하다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풍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 보내드릴 텐데요. 연주자 면면이 맡은 역할을 보면 이 명인들의 그 혈기왕성했던 전성기 시절의 음악이 아닐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장덕화의 장구, 남기문의 꽹과리, 노종락의 징, 박범훈의 북, 김광복의 태평소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전성기 시절의 음악이 아닐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장덕화의 장구, 남기문의 꽹과리, 노종락의 징, 박범훈의 북.

풍물놀이와 태평소 시나위 들었습니다. 김광복의 태평소, 장덕화의 장구, 남기문의 꽹과리, 노중락의 징, 박범훈의 북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봉녀, 신정혜,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개성난봉가 보내드립니다.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개성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래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0: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떠나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 더 시원하게 보내볼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원래 또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더위를 잘 피할 수 있을까 혹은 일상을 좀 더 휴가처럼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들려주면 좋겠다 싶은 대목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임자 없는 녹수청산 이 대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목은 별주부와 토끼가 처음 만난 대목에 담겨 있습니다. 고고천변 다들 잘 아시죠? 그 대목 이후로 이 별주부가 지상의 그 동물들이 서로 상자 다툼하는 것도 보고 범도 만나고 호랑이도 만나고 이런저런 연휴 사건들을 거치고 난 이후에 토끼를 처음 만나서 별주부와 토끼가 통성명을 하는데요. 토끼는 문자를 쓰며 유식한 척을 하고 별주부가 토끼에게 토선생 세상 흥미가 어떠하오라고 묻자 토끼가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임자 없는 녹수청산 이 대목입니다. 세상 흥미 대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상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늘 방학 혹은 휴가를 그리게 되는 것이 나의 일상은 너무 답답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토끼가 자신의 일상을 즐기는 방법 들어보면 그래 토끼처럼 생각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 아마 가지실 것 같고 특히나 이 탁조가로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이 대목이 나옵니다. 탁족 발을 씻는 건데요. 여름에 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물에 발을 담가서 더위를 식히는 행위 자체를 탁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더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 보통 계곡에 가서 이 탁족을 하게 되는데요. 탁족회처럼 모임 형태도 있다고 하고요. 정신수양의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책상 아래 대야에 물을 떠넣고 위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던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되는데요. 올여름에는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계곡 찾아서 이 탁족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별주부가 이 토끼를 꿰어서 수궁으로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토끼의 삶, 여러 가지 기상 조건이나 또 포수에게 쫓기는 이런 상황들을 낱낱이 토끼에게 있는 그대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뼈를 맞는 아픔, 뼈를 때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대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신선 노름이 되고 한쪽은 그야말로 이 화망살, 불에 쫓기는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건데요.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군가 중 임자 없는 녹수청산 대목부터 일개 한퇴 그대 신세까지 사실 두 대목 다 장단을 잘 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판소리계의 사물놀이안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그 박진감 넘치는 장단을 표현하는 그 소리까지 잘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엄청 나로

0: 에는 판소리계의 사물놀이안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그 박진감 넘치는 장단을 표현하는 그 소리까지 잘 함께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엄청

네.

난 말.

낭우진가 반지상 청송자를 나의 제자로 삼아두고

잘났다. 잘났어. 토선생 얼굴을 보니 남중호글이요. 아, 발맵씨가 저렇게 또 오입장이라. 세상에서 몰라서 그렇지 호글스런 저 풍골에 우리 수궁 들어가면 영락없는 훈련 대장은 허겄네. 헌디 미간에 화망살이 개이 들어갔고 생전에 죽을 지경을 꽁

여덟 번을 다 나갔어. 야, 영씨. 아주 양반이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 오고 자빠졌네. 토선생, 내가 당신 팔자 흥망을 일러줄 테니까 한번 들어볼라요? 암테나 이러시오. 어디 쪽가 들어봅시다. 그때요, 별주부가 토끼의 팔자 흥망을 한번 일러보는데, 이르게 한대 그 당신세 삼천도 초를 다지네. 대한운동 서란풍만 학을 둔 쌓이고 천복의 바람진지 앵목원당에 떨어져 하청복실을 없어줄 제 엉덩이가 바지엄매대 거품 내틀어지 않고 발바닥 한 나가를 잘 가진 것이 안질거동 창군 변하게 무간소 초향 악어원하니요 이럴고 저부개상 소중나어원하니요 개워 죽였어요 울토끼 삼도 고생을 정부지네 백종환장 주지를 떠주진 품목을 재우냐고 심사 공고 자꾸 찾아지지 저

0: 아니 소리 허내거리여. 그러면 누가 돼지까지 요산 중동으로 돌대. 중동으로 돌아오면 송마을 송마을 퍼수 오면 토끼를 놓으냐고. 부채질로 도포수요 불닷도 풋삼 믿고 상사 판불에 외불조처 하얀 늑사실을 올려도 방날 산도 방아새 거충 같은 불을 얹어 한놈 찌그리고 반만 일으키면 단단 도끼 찌그러보고
1: 객석에서 나오는 추임새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어이 좋다 이런 추임새로는 김영자 명창의 소리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잘한다 라고 예. 이 정도는 같이 해줘야 판이 어우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김영자 명창의 소리였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임자 없는 녹수청산 대목부터 일개한퇴 대목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남도민요 육자백이 흥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강준섭, 김혜선, 김귀봉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만날 때는 웃음 붓고 헤어지면 눈물이라 차라리 찔찔 봐 머리 깎고 철로 가서 꼭 딱 최고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고요. 1부 끝곡은 대풍류 준비했습니다. 민속악회 신하위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차희동, 차정재, 오태훈, 최수경, 김필훈의 소리와 연주로 황해도 배치기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우리 목욕을 정의하고 공양미라 300석을 용왕님전에 올려놓고 향로 향업 가진 재물 용왕님전

내가 화속일 영왕 우량무법의 제2대 영왕 천상에는 옥황여왕 은하수의 질성영왕 수부에는 용궁여왕 열두골머리 합수영왕

가문 아래 이샘의 물은 철철 담가소. 청실 백등의 샘이 반드시 이샘의 물 맛은 좋아지소. 사하야 팔방 용왕님 내 이용왕에 좌정하소. 상주허법 이태 천신 난탄 용왕 남발타 용왕 화수길 용왕 득차카라 용왕 아나발타 용왕 여시당 무랑 무변 제대 용왕 변화무공 미신지 모르구로 해동조선 대한민국 각각 등보채 일문 권속 동서 사방 출입 제처 상봉길경 불봉제약 차대강근 육국 청정 신강 칠석 일문 권속 심중 소지원 116년 천상기경 시시모백해 지제 수산고월 하대기대원 제대 용왕 갑피진 모력으로 병고자 속득개차 무남자 속득생남 단명자 수명장수 학업자 우성성치 직무자 수분성치 빈궁자 복덕구조 출인

동서사방을 다 다녀던 나무 눈에는 꽃이 되고 말소리 향내 나고 걸음걸이에 꽃만 피서 천지풍아 막아놓고 지하풍아도 막아줘서 손재풍재 막아놓고 관제구설 막아줘서 1년하고 12달 300하고 60일 과년하고 16달을 오늘같이로 점지하소 잡기잡신 다 물러서고 만복수복만 이리 주소

용왕풀이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 혹은 용왕은 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이 관장을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죠. 그야말로 이제 물의 신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바다에서 용왕을 찾는다. 이것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풍어를 빌 때도 용왕굿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서 이 기우제를 지낼 때나 또 이 마을에서 우물에서 고사를 지낼 때 그때도 이 용왕을 찾아서 용왕신에게 이 물을 맑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경우가 많죠. 용왕풀이 오늘은 조상용 명인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경기민요 긴 날이랑 들어볼 텐데요.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춤을 추어가며 경쾌하게 부른다고 하네요. 예천군 통명읍에 모 심는 소리, 아부리의 수나와 돔소 소리를 이상휴 어르신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효소 연주 민요곡, 농부가 라질가 연곡, 그리고 흥부가중 중타령 준비했습니다. 퉁소 연주는 신용춘의 퉁소, 그리고 흥부가중 중타령은 김창환의 소리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들고 동양의주면은 무엇을 가져갈지 목끝자 바닥 눈물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개비양보소 처중을 행사보소 행사가 할 수 없네 유년 무군중 흥기 헌중 얀수견 미부견 초불전 부불전 탁전을 훌치성 나이로 총총 요리로 총총 흔거부로 그냥 막아주마 같은 자구리에 다음 이장가다 쇠부들려서 홈뿡 둘로 쉬고 노닥노닥 키운 장삼 불무염주를 목에 걸고 한 손이 난 절로 구운 철쭉장 또 한 손이 닦아야진 목 딱 들고 동장으주면은 무엇을 가져갈지 목끝자 바닥 눈물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개비 안 발푹을 가마우라만 가만 가려져서 흐들흐들 흐들거리고 들어가 유리미우에 누른 울음소리가

소리가 맹나다 가까이 들어가며 궁동여왔소. 궁보하난만 군문제 여러 날이라 중국이 없다오니 다른 데 나가보. 허허진데 사려나오 부기가 인자 없어 보대하면 없나니 무지한 중의 말을 만일 듣고 믿을 경에 집터를 구하리다. 아벼려.

음악부터 민속음악, 무용, 창작 국악 등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5월 23일과 30일 공연은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5월 23일엔 보허자와 피리독주 상령산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30일엔 설장구와 경풍년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전남 진도에선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악이 좋다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인데요. 남도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다양한 무대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죠. 먼저 5월 23일엔 황규선 무용단의 울돌내야가 펼쳐지는데요. 진도 북놀이를 바탕으로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남도 특유의 깊은 정서와 힘있는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춤사위를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월 30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이 함께하는 국악의 향연이 마련됩니다. 합주와 해금독주, 판소리, 무용, 남도민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통해 남도국악의 풍성한 매력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서울과 남도에서 이어지는 주말 국악무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음악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땅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스티벌은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하나의 춤 축제로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전통춤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대에선 나흘 동안 다양한 전통춤 공연이 이어집니다. 태평무, 승무, 부채춤, 살풀이춤, 교방 국거리춤, 설장구춤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우리 춤들이 무대를 채우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서울국제문화예술협회가 선정한 32명의 춤꾼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개성과 호흡이 담긴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뿐 아니라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서울 남산국악당 야외 잔디마당에선 한국 전통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전통춤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학술 콜로키움도 마련됩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 명무가 들려주는 춤의 길 담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랜 시간 춤과 함께 온 삶의 이야기와 전통 계승에 대한 생각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하네요. 본 공연과 부대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문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익숙한 우리 음악도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이 5월 29일 세종 M시어터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형식과 현대적인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하는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교향곡 형식으로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연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객원 지휘자인 최수열 지휘자가 함께하고요. 작곡가 정일연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이하늘이가 참여해 국악관현악의 새로운 형식을 담아낸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전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질서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가는 시간, 형식의 재발견과 함께 오늘의 국악관현악에 들려주는 새로운 상상력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9일 세종 M시어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목을 빼고 기다리던 일. 이젠 옛 시대의 일이 되었죠.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생긴 지 오래고요. 심지어 정류장에 나가기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편리한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버스를 놓쳐본 경험 혹시 없으세요? 간 경우요. 옛날 같았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최선을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단 그 시간에 그냥 행동으로 부딪혀 보는 게 결과적으론 옛 시대의 일이 되었죠.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생긴 지 오래고요. 심지어 정류장에 나가기 전부터 내가 탈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편리한 시스템 때문에 오히려 버스를 놓쳐본 경험 혹시 없으세요? 여러 노선 중에 어떤 경로가 가장 빠를지 앱만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사이 타야 할 버스가 이미 정류장을 지나쳐간 경우요. 옛날 같았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탔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최선을 고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단

임길택의 시, 굴렁쇠 아이들의 노래로 완행버스 들으면서 5월 19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최선을 고민하느라 오히려 그 최선을 놓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런 일이 버스 정류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무엇이든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우유부단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비교할 게 많아지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도 많아지니까요. 더 검색해보면, 더 알아보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작 행동은 늦어지는 거죠. 어떤 행동에 필요한 건 사실 지식이나 정보보다 용기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때로는 무식해야 용감할 수 있다는 말처럼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는 용기를 내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그땐 내가 정말 무식해서 용감할 수 있었구나 싶은 일, 혹은 반대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겁이 나서 못하고 계신 일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무식해서 용감했거나 유식해서 겁쟁이가 된 일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들 함께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아카시아 꽃향기가 저녁 시간에 풍기고 있네요. 수고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즘 정말 길 걸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쵸? 네, 향기로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 네, 꽃보다 아름답죠. 자, 그리고요. 7527님께서 반가운 문자가 와 있었네요. 늘 즐거운 방송도 듣고 이렇게 선물도 받고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만나는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선물 당첨되셨으니까 주소 보내달라는 그런 반가운 문자. 아유, 너무나 반갑지요. 네.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저도 앱 정보 보고 나갔다가 놓친 적 있어요. 그냥 나갔으면 탔는데 말이죠. 오늘은 흐리네요. 비가 오려고 바람도 부네요. 화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이제 교통 앱을 보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되지? 어떤 버스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이렇게 막 보다가 그 버스가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또 오히려 네, 혼란을 줍니다. 자, 그리고요. 6642님께서

토핑 앤 마스터즈의 연주와 노래로 핫 개구리 타령 듣고 왔습니다. 1415님께서요. 개구리 타령이 시작되면서부터 내 고개가 절로 까딱까딱 거리네요. 야호 신난다. 그래서 어쩌다 못나니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6280님께서요. 낯선 풍경들이 지나는 오후의 버스에서 깨어 방황하는 아이 같은 우리 노랫말이 오프닝 멘트를 들으면서 떠올랐어요. 이젠 버스에서 폰 한다고 조는 일이 전보다 덜하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버스 타고 다니면요.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게 참 큰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끔 예전에는요. 시간이 조금 많았었던 젊은 날에는 전혀 타보지 않은 낯선 노선을 타고 가끔 버스 여행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냥 가장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낯선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골목골목? 뭐 이렇게 도로? 이게 참 제가 서울에 산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 낯선 풍경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 추억도 생각나네요. 3033님께서요. 정보 없이 물건을 샀는데 더 저렴하게 산 경우가 많았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런 경우에 기분 정말 좋죠. 네, 자 그림 그리는 개똥이님께서요. 봄디님 제가 박 콘서트 갔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아쉬움을 토요일 잠비나의 공연 영상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아쉬워도 너무 신나게 놀았는데 아직도 흥분이 안 가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무슨 말씀인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이죠. 토요일 일요일 날 가수 이승윤 씨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로 있는 잠비나의 팀이 네, 이승윤 씨 공연에 게스트로 네, 참여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요. 이 이틀 공연 중에 이제 저는 토요일 날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윤님의 곡 중에 한 곡, 네, 야생마라는 곡에도 피처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날 공연을 못 보시고 우리 그림 그리는 개똥님께서 일요일 날 공연 가셨다고 아쉽다고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셨네요. 아유 재밌게 보고 오셨죠? 네, 이승윤 씨 너무 멋있습니다. 네. 자, 해바라기님께서요. 무식해서 용감했던 일은요. 운전면허 따자마자 무슨 자신감인지 강원도 평창 600마지기 해발 고도 수치가 1200m인데 혼자 운전해서 왕복 8시간 동안 휴게소를 한 번도 안 들리고 다녀왔었어요. 휴게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직진만. 와, 이거 근데 우리 그 운전면허 따시고 바로 이제 갓 운전을 시작하신 그 옛 추억들 떠올리시면 정말 이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잘하는 친구가 옆에서 이제 연수시켜준다고 조수석에 앉아서 타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 제 기억에는 이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네 그 위치였던 기억입니다. 그 이제 빠지지 못해서 부산을 갈 뻔했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네, 부산을 갈 뻔했던 어떻게만 계속 외치면서 울면서 직진만 했었던데 네. 아 그런.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황해도 민요 몽금포타령의 일부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역시나 중간에 잠깐 덩따쿵따쿵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죠.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앞서 들은 몽금포타령의 노랫말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이런 가사로 시작됐는데요. 이 노래가 황해도 민요니까요. 제목에 들어있는 몽금포랑 노랫말 첫머리에 나오는 장산곶 모두 황해도에 있는 지명이겠죠? 장산곶의 곶은 고에 지읒받침이 쓰여 있는데요. 이 곶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돼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지형을 뜻하는 말이고요. 남한에서도 이곶 지형 중에 많이 알려진 곳으로는 울산의 간절곶을 예로 들수 있겠죠. 황해도의 장산곶은 해주에서 서쪽으로 92km 지점에 위치하고요.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과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림이 아름답게 우거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산곶 서쪽에 펼쳐진 포구가 바로 몽금포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노랫말은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가 났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루는 꼭대기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장산곶 꼭대기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렵나요? 7601님, 님 만나. 땡입니다. 님 만나는 나왔죠, 노래에서요. 네. 덩따쿵따쿵에 가려진 노랫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 덩따쿵따쿵에 들어갈 노랫말은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늘이죠. 우리가 일상 언어로는 오늘이란 말을 훨씬 많이 쓰지만요. 공식적인 문서 같은 데서 오늘의 정답인 이 단어도 종종 쓰이는데요. 자, 떠먹여 드리는 보기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작일, 2번 금일, 3번 내일. 이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바로 아실 것 같죠? 자, 이번에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네,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빨리 감기 한 하이피치 버전의 음원도 화끈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면 정답 들리실 겁니다. 네, 정답 들리셨나요? 1번 작일, 2번 금일, 3번 내일 가운데 무엇일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곡좀 듣고 올게요. 앙상블 이프 그리고 방성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들렸다 가설해.

앙상블 이프와 방성현의 연주와 노래로 들렸다 가솔에 듣고 왔습니다. 3033님 정답 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이 노래 잘 알죠 하시면서 정답 주셨네요. 자, 8888님께서도요. 손님이 와서 늦게 보냅니다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해바라기님께서도 오늘도 재밌네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4802님 정답 주셨고요. 4128님께서 예전에는 이 말을 쓰기도 했다는데 요즘은 너무 문어적인 표현이라 자주 들을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이 단어를 꼭 쓰시더라고요. 6280님께서요.

그래서요, 오늘도 감사히 평온하게 잘 보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평온하게 무사하게 별일 없이 보내는 하루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2379님께서요. 몽구포타령 노래 참 좋아요. 어부들의 생활과 만선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네요. 오늘도 만나 맛있게 잘 들어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3045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모두 잘 지내고 났는데 갑자기 감기 몸살로 밤잠을 못 자고 며칠 끙끙 앓았는데 만나를 들으니 한결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좀 마음도 몸도 무리를 하셨나 봅니다. 네, 감기 빨리 네,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쵸? 비타민 꼭꼭 챙겨 드시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가사를 자세히 알아가서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그래요.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도

네. 힌트곡 한 곡 더 듣고 오지요. 김유리의 노래로 함께 돌보미. 오늘은 황해도 민요 몽금포 타령의 노랫말에 나오는 한자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말로는 오늘, 즉 지금 지나가고

김유리의 노래로 정표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저희 힌트곡 듣기 전에요. 피디님이 음악을 잘못 올리시는 바람에 잠시 네, 무음이 지속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몽금포 타령의 일부를 류지숙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금일이었습니다. 한자로 이제금, 날일, 바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오늘을 뜻하는 말인데요. 몽금포 타령의 노랫말에도 이런 기본 의미로 쓰였지만요. 때로는 이 금일이라는 말을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얼마간의 짧은 기간을 뜻하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일의 사회, 그 풍습은 금일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땐 오늘이란 뜻이 아니라 요사이, 요즘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0: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갑니다. 오늘은 경기 파주로 갈게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임진강이 흐르는 파주시 적성면의 인삼농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인삼이 흔히 개성인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이렇게 차광지와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 30도까지 치솟은 폭염 탓에 일부 인삼줄기는 맥없이 휘어지고 초록빛을 띠던 이파리들이 누런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5월부터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곳곳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은데요. 그나마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겠는데요.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과 제주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도 최대 60mm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수원 19도, 대구와 울산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와 강릉 20도,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반소매 차림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뮤지컬 서편제 OST 중 살다 보면 차지연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760 하나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760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DJ님 얼마 전 저희 소리 달램이 요양원으로 재능기부 공연을 다녀온 따끈따끈한 후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공연 전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소리를 좋아해 주실까? 적적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요. 막상 공연이 시작되니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가락이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께서 불편한 몸으로도 손뼉을 치며 어깨를 들썩이셨고 어떤 어르신은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저희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더라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드리러 간 길이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에 저희 소리 달램이 더 큰

위로와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를 손주처럼 자식처럼 반겨주신 요양원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어르신들, 저희가 조만간 더 멋진 소리 준비해서 또 찾아뵐 테니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국악방송 이 노래 들어볼래?에도 저희의 신배 노래 부르는 모습이 방송되었답니다. DJ님, 고생한 우리 소래달렘 회원 팀원들에게 토닥토닥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며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서편제 OST 살다 보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그렇게 문자 주시고요. 장군님의 신청곡입니다. 박정성의 하모니카 연주로 5월 바다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세상에 어린데도 야무지게 소리하고 연주하는 모습들 정말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아, 우리 소리 달램 친구들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아마 어르신들도 정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네요. 아유. 앞으로도 네, 응원합니다. 멋진 무대 많이 많이 보여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요. 이 지금 760 하나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국악밴드 해랑의 연주와 노래로 태평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5595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앞서 여왕벌 찾아보라는 사연과 함께 사진 보내주신 우리 559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요. 저는 잘 못 찾겠는데 혹시 그 사진 한가운데 있는 약간 빨간 벌? 그게 여왕벌이 맞을까요? 우리 5595님 계속 듣고 계신가요? 채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무식해서 용감했거나 유식해서 겁쟁이가 된 일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 평소에 이렇게 묵꽃을 볼 일이 자주 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예쁘네요. 네. 자,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폰에 오류가 생겨서 유료 메시지로 퀴즈의 정답을 보냈는데 발송되지 않아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도 정답 잘 보내주셨죠? 네, 저희가 잘 받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4님께서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내일 비가 많이 온다니까 비 조심들 하셔요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앞서 날씨 전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내일 비 소식 있으니까요. 우산, 네, 출근길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저는 아이유보다 보미님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받아둘게요. 우리 인설님의 마음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께서요. 보미님, 극장 내용 미리 보내도 되나요? 아, 그리고 소소한 얘기 보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네. 언제든지 방송 시간 중에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태평양 적도 부근 바다에 평년보다 뜨거운 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닷속 깊은 곳까지 고수온이 퍼지면서 강한 엘니뇨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전 세계 대기 흐름을 뒤흔들고 강수대 위치까지 바꾸는 대표적 기후 변수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례적 봄철 고온 현상 역시 뜨거운 북태평양과 고기압성 순환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문제는 최근 기후변화와 엘니뇨가 만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여름은 보통 엘니뇨와의 직접 연관성은 크지 않았는데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와 장마전선의 위치, 태풍 경로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산의 노래로 그건 너무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엘니뇨 등 이상기온 현상 큰 문제네요. 5월부터 한여름 날씨라 올여름 더위가 걱정입니다. 가는 5월이 너무 아쉬워요. 오늘도 편안한 음악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5월인데 정말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했던 네, 그런 5월인 것 같아요. 지난주 말에 저도 야외에서 공연이 있었는데요. 낮 공연이었는데 더위를 먹었습니다. 정말로 덥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 떡 선물 세트는 76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5월 19일, 오늘은 세계 최초로 치구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일 발명의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는 누군가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어떤 순간에 우연히 만들어낸 발명품들이 숨어 있죠. 꼿꼿한 빨대를 불편해하던 딸을 위해서 만든 주름빨대,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던 아내를 위해 탄생한 재봉틀,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훈민정음까지 누군가의 애정어린 마음이 담긴 발명품 덕분에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윤택해져 왔습니다. 위대한 발명은 언제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우리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임궁수 씨, 임궁수 작곡 사랑하는 마음 테너 임웅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류를 편리하게 만들어 온 발명품들은 대개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편함에서 해방시키려는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문득 발명, 발견, 발굴의 또 다른 말은 관찰, 통찰, 성찰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눈으로 시작된 관찰이 마음에 이르러 통찰이 되고 그것을 자신에게 대입시키는 게 성찰이잖아요. 하루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오늘의 행복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더 나아가 발명으로 이어지는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원자 씨, 정덕기 작곡,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프라노 김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황여정 씨, 이한삼 작곡, 강물처럼 흐른다면 테너 이재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혜란이 부른 엘리베이터 안에서 테너 이재욱이 부른 강물처럼 흐른다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서공석 시인의 시 대장간에서 뽑았습니다. 다독다독 다독여도 요동치는 이 심사를 뚱땅뚱땅 두드리는 야속한 님의 마음.

서공석 씨 오숙자 작곡 대장간 백수영의 정가로 들으셨습니다. 5월 19일 오늘 발명의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라디오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의 하루는 참 많은 발명품 위에 놓여 있네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것들 속에도 누군가의 마음과 시간이 켜켜이 담겨 있다는 사실, 오늘은 그 고마움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과

수록곡 우조 언락 벽사창이입니다. 이양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M구학당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과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공연 실황입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1959년에 창설된 이후 1961년부터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FM공학당을 통해서 만나보실 이 정기연주회 공연 부제가 있고 있다인데요.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음악의 후예들이 지금 이 시대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있다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즉 있고 있다.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또 현 존재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목인데요. 이러한 제목에 걸맞게 크게 공연이 이틀에 걸쳐서 양일로 나뉘어졌습니다. 전날인 7일 공연에서는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진행됐고요. 다음 날인 8일 공연에서는 국악관현악과 창작실내악을 비롯하여 일종의 창작국악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어제 다섯 곡의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치타를 시작으로 뒤풍류, 박대성류, 아쟁 허튼가라, 피리독주 상령산, 적벽가 중 장판교 싸움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어제 다 듣지 못했던 7일 공연 실황 하나가 있어서 먼저 이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7일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서도신화입니다. 피리의 명인 최경만이 구성한 피리가락의 일부와 또 서도에서 쓰이는 허튼가락과 그 선법과 장단을 활용하여 여러 악기군이 연주하는 형식으로 재구성한 악곡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는 현행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을 그대로 연주하기보다는 이들이 지향하는 학구적인 자세와 시선을 바탕으로 원본을 토대로 새롭게 재구성하여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들어보실 서도신화의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경만 명인의 피리가락과 또 서도민요 중 개성남봉가, 연평도 남봉가의 선율들이 한데 섞이면서 서도만의 음악적 특색을 잘 보여줍니다. 장단은 엄모리로 시작하여 국거리, 자진모리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8명이 선보이는 서도신화의 듣겠습니다. 모두 서울대 국악과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요. 가야금 최재희, 검고 차승재, 대금 김범진, 피리와 태평소의 옥도현, 해금과 바라의 김규원,

의 서울대 국악과 재학생들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지난 4월 7일 공연이 이처럼 전통음악으로 채워졌다면은 다음 날인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공연은 창작국악들로 진행됐습니다. 이쯤에

지난 4월 7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서도신화이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린긴, 일종의 유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는 1959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직후 학생들이 국악학과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즉 1기 입학생들이 국악이론과 또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종의 서클, 학과회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학과회를 중심으로 한 학술 발표와 연주 활동이 이후 진행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 국악과의 정기연주회는 이러한 학과회의 활동가 다 있습니다. 이들이 공부한 것을 무대 위에 올려보자라는 그런 여러 의지 속에서 1961년부터 해마다 국악과가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1962년 그러니까 제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합주를 비롯하여 가야금 독주, 대금 독주, 가곡, 검고 독주 그리고 국악과 재학생들이 반주한

발표한 작품입니다. 원곡은 검고독주곡으로 태어났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박채원의 편곡에 의해서 검고 4중주로 이정호 작곡의 아브레이수나, 황호준 작곡의 해금협주곡 산고, 정일련이 작곡한 파트 오브 네이처 중 여섯 아시아 금규류의 정기연주에서 위쪽 초연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가적 분위기로 인하여 자연 속에서 논일고 싶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 한 곡에 잘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움과 멈춤의 여유가 돋보이는 호엽 삼방, 낙엽을 쓰는 산 속의 작은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새 속의 번잡함을 벗어나 비우고 덜어내는 일종의 안빈낙도의 미학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원곡은 검고독주곡으로 태어났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박채원의 편곡에 의해서 검고 4중주로 새롭게 개작되었습니다. 편곡을 맡은 박채원은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현재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아시아 금교류의 정기연주에서 위쪽 초연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재학생인 김민서, 정인탐, 김예진, 차승재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침묵이라는 단어는 아주 조용하고 또 정적이며 잠잠한 상태에 우리 사회의 겉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속 지난 4월 8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제68회 정기연주회 창작 국악을 선보였던 이튿날 공연인데요. 그 무대의 첫 선을 보인 황병기 작곡의 박채원이 편곡한 소엽산방에 의한 검은고 사중주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대학 재학생인 김민서, 정인탐, 김예진, 차승재의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손다희가 작곡한 25형 가야금 독주곡 침묵의 소리입니다. 프로그램북이고도 또 갑자기 고요했다가 또 때로는 아주 역동적이고 급변하는 분위기로 흐르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양가적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침묵과 또 고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작곡가의 사유가 농밀하게 들어간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손다희는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로 활약하고 있고요. 이 곡을 협연한 강승혜는 서울대학교 글로벌 익스체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 공연을 했고 우룩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고령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손다희가 작곡한 25형 가야금 독주곡 침묵의 소리 강승혜의 가야금 독주로 만나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트와인드, 즉 얽힘이라는 개념을 음악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입니다. 단순히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된다라는 의미와 상황을 넘어서 악기들이 서로의 소리에 반응하고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음악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선율과 리듬, 음색과 에너지가 작곡가가 고정시킨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 연주자들이 연주와 동시에 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시해야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곡가가 지정한 선율과 또 연주자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만들어가는 구성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악기들 간의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선율과 리듬이 겹쳐지고 얽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음악적으로 풀어나가고 정리하고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백창우의 나는 나무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문현미 시인의 시, 그런 때가 있다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죠. 길가의 나무를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순간에 대한 시였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심상하게 지나치던 나무가 이상하게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무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겠지만 그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콩콩이순이님, 인차님 좋았어요. 어제까지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시원했어요. 서울은 안 더웠나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집 동네는 약간 선선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냥 창문 열어두고 있으니까 집이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어져서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그 또한 또 우리가 또 제가 또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9315님은 인찬님, 예쁜 금개구 꽃이 가득한 길 산책하고 왔답니다. 혹시 금개구 꽃말 알고 계신가요? 상쾌한 희망을 품은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금개구 너무너무 귀엽네요. 요즘에 진짜 꽃들이 어딜 가든 다 너무 예쁘고 반가워서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시즌인데, 산책하기 참 좋죠. 네,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이의 3월 소생의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2089님, 매실나무가 연두빛에서 진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햇살 듬뿍 받고 매실이 토실토실 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분명히 한 몇 달 전에 이 봄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이 풀들이 그리고 나무의 잎들이 부드러운 이제 연두색 빛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초록빛이 짙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점점 짙어지면서 뜨거운 여름이 이제 시작되겠죠. 아유, 참 이제 이미 며칠 전부터 덥긴 더웠어가지고 여름이 정말 금방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유, 참 이렇게 계절이 금방 오고 시간이 참 빨리 가고 그래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크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경기민요 양류가를 묵개월

일을 믿고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휴식이 필요할 때는 저희 그론도 찾아와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태몽 갖고 계신가요? 가까운 사람 중에 누군가 아이를 갖게 됐을 때 꾸게 되는 특별한 꿈을 태몽이라고 하죠. 태몽은 아시아권에서 주로 보이는 특별한 문화라고 하는데요. 저의 태몽은 꽃사슴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꿈에서 꽃사슴이 보여서 열심히 쫓아가는 꿈이었다고 해요.

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꿈길에서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태몽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한 태몽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시죠? 아이가 생길 때 누군가가 그걸 꿈으로 미리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태몽인데요. 꿈과 누군가의 탄생이 연결되는 건 아시아 전반에서 두루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지만, 태몽이 아이의 성격이나 장래와 연결된다거나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태몽을 갖고 있는 이런 문화는 한국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라고 해요. 저는 이 태몽이라는 거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꿈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보통 그런 꿈들은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쳐버리곤 하죠. 그런데 나 혹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을 때는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쳤던 꿈도요, 뭔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변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엔 아, 뭐야, 그냥 이상한 꿈이었네 하고 지나치고 말 것도 내 주변에 누군가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태몽이라고 하는 특별한 해석으로 이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사실 이 태몽이 무슨 정확한 과학적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0: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 너무 밖에 배를 차고 막 극성이어가지고 와 엄청 극성 맞은 애가 태어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웬걸 태어난 애를 보니까 너무 얌전하고 순한 거죠. 그래서 뭘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기 때부터 이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잠꼬대가 진짜 심하거든요. 제가 자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잘때 발길질한 거였구만. 저는 지금도 자고 있으면 이불을 뻥뻥 걷어차거든요. 그냥 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누구 있으면 그 사람도 걷어차요. 네, 아이 참 그래요.
1: 놀지 않고 읍어금시 때 맞추어 시성으로 날 공대하니 나는 편타하려니와 마누라 고생살이 간장이 다 녹는 듯하오. 날 공대 그만하고 우리 은논이나 좀 합시다.
2: 그렇지.
1: 우리 연장 40인디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으니 죽어 황천에 돌아간들 부산면목으로 선형을 대하리. 명산 대찰 기도라도 드려 남녀간에 낳고 보면 그 아니 좋겠소.
2: 얼씨구.
1: 곽씨부인 일은 말씀. 자식 보고 싶은 마음에 무슨 일인들 못하오리까마는 카군께서 정대하심을 몰라 팔서치 못했사더니 오늘날 말씀하시니 지성신공 하오리다.
2: 그렇지.
1: 명상대찰 정신당과 교묘총사 서광산명

있거든요. 일단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잘생기게 그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뭐 AI한테 이거 막 명령 내려갖고 만드는 것도 일인데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저희 그런 누와 또 함께 자주자주 시간 보내주세요. 그리고 박하사탕님은 저는 아이를 참 어렵게 얻었는데 아쉽게도 생각나는 꿈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가 물어보면 답해줄 게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오늘 사연 듣고 한번 만들어 봐야 할까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쵸. 근데 뭐 저는 이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혹시 우리 어머니가 내 태몽도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꽃사슴 이렇게 말해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근데 뭐 그게 태몽이 진짜 뭐 어떤 거냐 뭐 어떤 진짜냐 아니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 진짜 내가 꿨는지 누가 꿨는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다만 그냥 나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또그 자녀분에게 이 박하사탕님의 그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또 열심히

엄마에게 태몽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가 제 딸 가졌을 때도 태몽을 못 구웠습니다. 태몽이란 게 반드시 꾸는 건 아닌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그쵸. 태몽 뭐 꿀 수도 있고 안 꿀 수도 있고 원래 그런 거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냥 뭐 그냥 꿈을 꿨어도 사실은 기억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기도 하고요. 뭐 꿈을 꿨는데도 이게 태몽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도 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태몽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때 이 꿈 내 주변에 누군가의 탄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그 탄생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001님 인찬씨님 안녕하세요. 요즘 듣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저는 평상시 꿈을 아예 안 꾸는데 우리 아이 태몽도 안 꾸었네요. 태몽 꿈들 이야기 들어보니 신기합니다. 요즘 무릎이 많이 아파서 물

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국악방송과 함께해 주세요. 글과음악의 온도 늘 응원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 또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진짜. 네, 몸 잘 챙기는 게 최고죠. 뭐 태몽 안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죠? 중요한 건 밤에 마음 편히 꿈도 안 꾸고 그냥 푹 잠자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1001님도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2089님의 신청곡입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2089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하사탕님, 요즘 진짜 온통 초록초록한데 눈이 참 시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6280님, 꽃사슴씨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카의 태몽을 대신 꾼 적이 있어요. 어떤 꽃의 씨앗을 모으는 꿈이요. 그 아이의 돌잔치도 다녀왔답니다. 요즘은 시골집에서 일하는데 꿈에서까지 제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6289님 뭔가 꿈을 잘 꾸시는군요. 그리고 주변에 나의 삶과 관련된 꿈들을 많이 꾸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사실 꿈에서 일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꿈속에서 또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글 쓰는 꿈을 꾸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약간 창작을 하고 생각하고 없는 걸 떠올려야 하는데.

이건 또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3967님은 아들 태몽은요, 친구 엄마가 금쌍가락지 꿈을 꿨대요. 딸 태몽은 제가 꿨는데 사과동산에서 예쁜 사과를 찾다 깼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금반지 꿈은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쌍가락지라니 진짜. 그래요. 그리고 친구의 어머니가 꿈을 꾼다는 것도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뭐 꺼도 그만 안 꺼도 그만 그냥 잠깐 하는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서로서로 잘 아끼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의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기록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 악보 정간보와 표준 음 높이를 완성해서 과학적인 소리의 기준을 세운 12율관도 발명됐습니다. 또 이런 발명과 발전을 토대로 점차 새로운 계량악기, 현대적인 창작음악들이 생겨났죠. 이 시간엔 그런 창작음악 가운데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음악가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황병기가 작곡한 침향문인데요. 황병기는 가야금 역사상 최초로 현대적인 창작곡 숲을 발표했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작품이 침향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황병기 작곡의 침향무,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 그리고 아내란의 장구 연주입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황병기 작곡 침향물을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불상이 추는 춤을 상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어떠셨나요?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병기 명인이 이런 말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굳어진 옛 것만 즐긴다면 그것은 전통이라기보다 골동품이다 라고 말이죠.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 속에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는 우리 음악,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난나님, 저 어릴 때 공포게임에 삽입된 황병기 명인의 음악이 진짜 유명했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미궁을 틀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여러모로 앞서가신 명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네요. 저도 생각나요. 맞아요. 제가 황병기 선생 이름을 가장 처음 들어본 게 그 게임에 삽입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게임 그 음악과 관련된 뭔가 약간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우린 누군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 편한 시간,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그런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미래의 기억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늘 갖고 다니던 가방 대신 기분 전환도 할 겸 다른 가방을 갖고 나가는데 아 그런 날엔 꼭 뭘 빼먹어요. 원래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놓은 이어폰을 깜빡하거나 텀블러 주머니가 없는 가방이라 텀블러 넣는 걸 잊어버리거나 아 익숙한 가방이 아니라고 뭐 이럴 거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조이의 안녕이었네요. 자, 어떻게 매일 똑같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한 변수라고 해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삐끗할 수밖에 없죠. 만약 오늘 그런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제 한숨 좀 돌리면서 마음 편한 시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갓난이님, 저는 등에 짊어진 가방을 시내버스에 내려놓고 내려서 종점에 가서 찾아온 적도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경계하러 온게 진짜 오랜만이죠. 예. 사실 요즘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온다고 하니까 어떤 여런저런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 안 오면은 결승을 못 가기 때문에 온 거라고 그냥 예, 되게 쿨하게 온 거라고 그러던데 예, 그래도 반갑긴 반갑네요. 좋은 결과 예,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한테 예, 결승은 우리가 갑시다. 자, 장범준의 노래 추적이는 여름비가 되어 듣고 와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덩덕궁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궁이들 빨리빨리 흔적 남겨주세요.

내일 지역에 따라 비 소식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더위가 잠시 주춤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좀 그래. 주춤 좀 하자. 우산들 잘 챙기셔야겠어요. 이명준님께서, 아, 데이식스 경호하고 왔어요, 세주님. 그룹명이 비슷해서 헷갈리셨나 보네요. 아, 제 머릿속엔 데이식스였는데, 밖에서 데이브레이크라니까 제가 그걸 덥석 물었네요. 사실 제가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밖에 스태프분들이 도와준다고 델리 스파이스라 그래서 그게 아니란 건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아, 데이브레이크를 못 피했네. 앞으로 이제 우리 밖에, 우리 PD님 이하 스태프분들한테 제가 이런 거를 여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식스.

안개꽃, 유기농 면봉, 면봉도 유기농이 있나? 아무튼 퐁당, 세스펜서, 겨울바다, 억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종이배님, 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노래 조금 앞에 조금 들었는데 제목이 딱 떠올랐을 때 그 짜릿함 오늘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 준비 되셨으면 예, 가보도록 할게요. 아, 90년대 초반? 그때 노래인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의 주제가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최진실 씨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실까요? 예, 걸어서 천국까지? 걸어서 천국까지가 아니고 걸어서 하늘까지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그나마도 틀렸네. 아무튼 그 드라마는 아니고요. 비슷한 시기긴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절에 M본부의 드라마가 진짜 인기가 많았고요. 또 그 주제가가 굉장히 히트하는 그런 일이 많았죠. 이 노래는 유승범 씨 맞아요. 유승범 씨가 불렀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가수는 생략하고 오늘은 제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인데요. 자, 오늘도 정답과 오답 포함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 중에는 통기타가 한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덩덕궁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들려드립니다. 아,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망언을 하고야 말았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언급된 그 세 팀 중에 아닙니다. 이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항상 엔진을 켜주는 건 안 됩니다. 이건 공회전입니다. 예,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이건 좋더라. 예, 전기차는 여름에 에어컨 켜도, 예, 겨울에 히터를 켜도 되지요. 엔진을 켜둔 채로. 자, 오늘의 퀴즈, 드라마 제목, 노래 제목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곡이었을까요? 느낌님께서 고군분투, 예술의 전당포님 감투, 겨울바다님 결투, 오이소박이님 넘버투, 이영애님 오투, 가로 열고 산소. 그래요, 뭔가 투로 끝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유기농 면봉님, 세 글자 퀴즈 짜릿하게 도전해봅니다. 8090 드라마 OST는 제 전문이죠. 하하. 유승범의 질투.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엔딩 씬이라고 아직까지도

최진실 씨의 그 딸인 최준희 양이 결혼을 했죠. 오늘 우연히 또그 결혼식, 저는 못 갔는데, 거기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최진실 씨 리즈 시절을 빼다 박은 얼굴이어가지고, 다들 너무 뭐 기분이 좋으면서도 옛날 생각나고, 그래서 또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늑구님께서, 아이고, 우리 늑구가 이제 잘 돌아와가지고 문자도 보내는군요. 야, 역시 아픔을 겪더니 성장했구나. 예, 질투. 아가가 우리 부부 사이에 꼭 붙어 있어요. 질투가 무지막지예요. 그 모습도 귀여워요. 그러게요. 예. 3496님, 첫사랑 생각이 나네요. 저의 첫사랑은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서로 다른 데 가서 이제 다시는 볼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3년 후 우연히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화네.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해서 잘 해보려 했지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를 짝사랑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질투를 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이고, 이런 해피엔딩이 아니었네. 예. 그래도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추억이 있으니, 예. 그것도 어딥니까? 키키키님께서, 질투. 그 시대의 추억이 떠올라요. 아, 내 청춘 다시 돌아갈래 하셨는데, 아, 옛날 노래 들으면

정답자 가운데 당첨자분들을 이제 뽑았는데요. 덩덕쿵 당첨자는 예술의 전당포님이시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십시오. 문자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따로 답장을 해드리도록 하죠. 나중에 선곡표에 별도로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퀴즈 마치고 높은 음자리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 두 분이잖아요. 예, 높은 음자리 남녀 듀엣.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 대학가요제에서 우승하신 분들인데 그때 영상을 찾아보시면 진짜 깜짝 놀래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저 얼굴이 대학생이라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생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 그때 약간 그 뭐 화장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많이 다를 뿐더러 그분들이 대학생 새내기 뭐 1, 2학년 이런 분들이 아니고 좀 사연 있는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대학생, 보통의 대학생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예, 참여를 하셨던 걸로 한번 예,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높은 음자리입니다. 바다에 누워.

이상은 씨의 담다디 듣고 왔습니다. 높은 음자리는 대학가요제, 이상은 씨는 강변가요제 대상 출신이시죠. 지금은 뭐 각 방송사 뭐 매체마다

황치훈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추억 속의 그대. 황치훈 씨 기억하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시긴 했습니다만 아주 원래는 아역 출신의 배우시잖아요. 호랑이 선생님을 비롯하여 굉장히 많은 작품 출연하셨고 이 추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로 가수로도 데뷔하고 활발히 활동하시다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마지막에는 활동을 거의 못하셨는데 제가 가수 데뷔할 때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작업하고 녹음하고 그럴 때 어느 작곡가 형님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이분을 뵀었는데 이미 뭐 좀 살도 찌고 이렇게 외모는 예전에 그 외모하고는 건강 때문에 예전에 그 외모는 아니었는데 아 그 진짜 저하고 나이 차이는 거의 안 나서 한두 살? 그 정도밖에 안 났는데 워낙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막 TV에 나오던 그런 분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노래를 두곡 듣고 와서 하나요? 지금 바로 하나요? 예. 지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민입니다. 0853님. 집까지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갈까요? 아니면 택시 2만 8천 원 내고 30분 만에 집 갈까요? 이야. 지하철이면 뭐 그냥 되게 예, 저렴하게 갈수 있는데 1시간 반을 아니면 30분, 3분의 1 시간을 단축하며 택시 2만 8천 원 내고 갈까요? 아, 예, 뭐 돈을 아껴야지. 혹은 시간이 돈인데 시간을 아껴야지. 지하철 혹은 택시 키워드 넣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무료인 덩덕쿵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0853님, 집까지 지하철 타면 1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거 그냥 타고 갈까요? 아니면 30분 만에 편하게 대신 2만 8천 원 내고 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세준의 지난주에 발표된 신곡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들은 지 일주일 됐으니까 한번더 듣자고 4208님이 청해 주셨는데 이세준입니다. 동그란 무지개.

동그라무지개 이세준 노래에 이어서 옥상 달빛에 예,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0853님의 고민사연. 집까지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갈까요? 아님 택시 28,000원 내고 택시비 내고 30분 만에 집에 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택시 타라 하신 분들입니다. 0729님, 저한테는 시간이 금이라서 택시 탑니다. 택시 안에서는 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하기도 편해요. 맞아요. 예, 택시가 무조건 비싸다고만은 할수 없는 게 그만큼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물론 같은 시간인데 편한 걸 택하기 위해서 택시를 탄다 그러면 비싼 걸 택한 거지만, 예, 저도 0729님하고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9903님, 택시 타고 12시 전에 집 도착해서 편히 4시간 가지는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해주셨고요. 이번엔 지하철 의견인데요. 꽃미소님, 지하철 급행 타면 좀 빨리 가요. 예, 맞죠. 예, 그렇죠. 급행 진짜 빠르더라. 근데 모든 노선에 다 급행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또 변수네. 박은영님, 컨디션에 이상이 없고 바쁘신 게 아니라면 그냥 지하철 타서 돈 아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이게 또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기는 해요. 7564님, 지하철. 한 시간은 음악이 좋은 밤 들으면서 보내면 되죠. 뭐, 크크크 하셨는데. 아이고, 요거 괜찮네. 예,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귀가하시는 길이라면. 5753님, 지하철에서 책 읽거나 음악 들으면 시간 아깝지 않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어요. 일석삼조예요. 아, 환경 오염까지. 예, 막강한데요. 이영애님, 집에 아무도 없으면 택시, 집에 누가 있으면 지하철 타고. 여유 있게 독서하며 가세요. 여유도 내야 생깁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그 이거는 지하철 사연이 아닌 거죠? 택시도 들어가고 지하철 이런 식으로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이 코너 취지는 둘 중에 하나를 좀 택일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영애님과 같은 비슷한 의견 주신 분들의 사연들은 이렇게 집계해서 부득이하게 제외를 하였습니다. 자, 결과 발표해 드립니다. 지하철 타고 가세요. 61%가 선택하셨습니다. 지하철이 뭐 물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굉장히 요긴한 일들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노래 듣고 가요? 다음 퀴즈로 넘어가요.

며느님, 이렇게 두 여성 자손이 있는데 둘 다 영 마음에 안 드네. 아, 내가 결혼할 때 받았던 귀한 예물 하나씩 하나씩 물려주려고 했는데 요거 하는 거 요거 내가 진짜 그냥 곱게는 못 주겠는데 아예 줄까 말까 고민되시죠? 예, 확 마음 같아서는 에이 주지 마세요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고 물려준다 안 준다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물려준다 또는 안 준다로 키워드를 넣어서 이 단어를 꼭 포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무료인 덩터콩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글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끼리 나누는 의견은 될수 있지만 투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카더가든이에요. 가까운 듯먼 그대여.

있고 또 주려 했다가 안 주면 찜찜하지 않을까요? 이제 주시면서 살짝 속내 어필하셔도 되고요. 예, 하셨고요. 유기농 면봉님은 줄 거면 그냥 빨리 주세요. 예, 준다고 했다가 안 주셔서 서운한 일인입니다. 혹시 제 어머님 사연은 아니죠? 아이고 또 그래 며느리 입장은 또 이렇군요. 우리 유기농 면봉님은 잘못하신 거 아니겠죠? 어머님한테? 예, 단순히 그냥 변심인 거죠. 우리 어머님의.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라면. 산세베리아님 물려준다. 괘씸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느니 그냥 넓은 어른의 마음으로 주시죠 하셨어요. 그러게요. 예, 괘씸해서 안 주면 안 준 걸로 그냥 아우 내가 고소해 그냥 아유 쌤통이다 이것들 이렇게 예, 계속 사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아유 내가 그래도 또 주려고 마음 이런 후회가 될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안 준다. 0853님 안 준다. 그거 팔아서 크루즈 타고 해외여행하세요. 오 이거 확 땡긴다. 은바미님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떡 얘기고 예물은 못 주죠. 안 준다. 그래요. 미운 아이에게 떡까지는 줄 수 있지만 예물은 다르지. 8399님 예, 안 준다. 급하게 결정 마시고 길게 보고 결정하세요 하셨는데 예, 주셔도 지금 바로 주실 일은 아니죠. 그쵸? 예. 겐플님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해요. 기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갈등이 없어요. 아 굉장히 쿨한 사연이었습니다. 시크하고 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다. 70%가 선택하셨어요. 7-3으로 우리 이음 가족들은 안 준다의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갓난이님 예 주지 마세요. 에라 모르겠다 주지 마세요. 정일영입니다. 기도.

정일영 씨의 기도, 이현우 씨의 비가 와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현우 씨 노래 나오면 차디 노래다 차디 노래다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차디예요 하시는데 이현우 씨가 저 시간 있으면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차디가 되었습니다. 갓난이님 아까 고민 사연 주셨던 아이구야 결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잖아도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는데 청취자님들의 의견에 일단 따르고 다음에 예쁜 짓 하면 물려주든가 할게요. 일단 보류입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해요. 야 열심히 저희가 투표한 보람이 있죠 여러분. 갓난이님 이렇게 시원하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예쁜 짓 하면 또 마음이 확 바뀌실 테니까 아예 그거를 뭐 처분해버리든가 요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일단은 내 것으로 잘 보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K클래식 한 장 시원하게 넘겨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국악과 대중음악, 무용, 이 여러 분야 아티스트 11명이 모였다. 이것만 해도 눈길을 끌만한 일인데요. 이들이 모여서 우리 민요와 재즈를 결합한 음악을 만든다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렇게 모인 이들이 난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전통음악과 재즈를 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팀 난장 프로젝트. 기존의 장르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감각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해요. 그 시도를 통해 태어난 음악 중에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 소리꾼 이봉근이 함께하고요. MC 스나이퍼의 랩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검은고, 대금, 장구,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연주자들이 함께했어요. 난장 프로젝트의 배 띄워라 들어보겠습니다.

배띄워라. 이 원곡은 신민요 또는 창자 국악가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원곡이 지닌 힘과 흥은 증폭이 되고 원초적인 생동감이 더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박하사탕님, 처음부터 강렬하네요. 동서양 융합인가요? 하셨는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김명란님, 어획량은 줄고 기름값 인건비가 비싸서 배 띄울수록 손해라고 어부들 시름이 깊다네요. 아이고, 이렇게 또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시름까지도 헤아려 주셨습니다. 야, 이건 어획량이 주는 건 뭔가 환경적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고, 기름값은 아무래도 이게 저 전쟁 때문일 텐데 어떡하나. 어느덧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금 아직도 하나 안 하나 사실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게 미국과 이란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어느샌가 일상이 돼서 그래 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게 그냥 기본값이 되어 버릴까 봐. 아, 참. 뭐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그렇지 그걸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고. 자, 어찌됐건 어떻게 여기까지 갔네. 난장 프로젝트인데. K클래식 한 장, 난장 프로젝트에 배 띄워라. 예, 마음껏 배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들어봤습니다. 뚜룹뚜룹님, 5살 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빠 찾는데 눈빛이 장난 아니네요. 아빠가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잘해주길라, 예, 그럴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러면 좀 섭섭하진 않나 싶은데, 예, 만선을 기다리는 우리 어부의 눈빛으로 아빠를 찾는 모양입니다. 서도밴드, 뱃노래.

달이 뜬 것까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이한철 씨와 공세영 씨가 함께 불러준 노래였어요. 자, 피자 스미스님께서 드디어 녹두 빈대떡 26장으로 끝! 하루가 바쁠 때 간단히 찾아 먹을 음식 대비해뒀어요. 에구 팔다리 아파라 해주셨습니다. 아이디는 피자인데 내용물은 녹두 빈대떡이었어요. 물론 그 피자하고는 다른 피자님이십니다. 아, 야, 부자 되셨는데 우리 부자 스미스로 아이디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녹두 빈대떡 26장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사랑빛님께서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더니 아이들이 장난친 것이었어요 주셨습니다. 아니 아직도 이런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예. 솔직히 저도 어렸을 때 해봤던 거라 남자애들은 거의 다 해봤어요.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게 뭔지 몰라. 이제 군중심리의 일종인 거죠. 혼자서는 혼나는 게 되게 무서운데 여럿이면 혼나도 왠지 그냥 덜 무서워. 예. 똑같이 10대를 맞아도 저쪽에서 한 5명 10대 일단 때리고 나한테 오면 힘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 10대를 5명이 나눠서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건가? 그나저나 그때는 이제 뭐 그랬다 쳐도 요즘은 야 요즘은 이런 장난 하는 애들 잘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있군요. 딱 잡으면 어떻게 하죠? 꿀밤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옛날 생각하면서 녀석들 한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겨야 되나요? 아, 꿀밤 때리면 안 된다. 또 걔네 엄마가 찾아올 수도 있어. 아니 우리 왜 꿀밤을 때려요? 아니 저희 집 좀 아니 누를 수도 있지. 누르라고 있는 게 초인종이지. 그런 이상한 엄마들도 많기 때문에 에이 어떡하나 참 세상이 각박해졌다. 아이고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6148님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에게도 최고인 분들을 만나고 오셨다고 저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좀 훌륭한 분들을 만나면 뭔가 그분들을 닮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쭌디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네요. 신날세의 Be Loved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찾아뵙죠. 내일은 울랄라 세션을 모십니다. 아이고 기대된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내일 봐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천년만세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관악기 하나, 현악기 하나 이렇게 두 악기 편성인데요. 담백하게 감상하기 좋은 음악입니다. 또 두 분의 음악적 조화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 천년만세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5월이란 계절에 참 듣기 좋은 조화로운 음악이죠.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이어 연주한 음악,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좋은 언행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처럼 좋은 국악선율도 심신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믿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음악도 마음 편안하게 되는 그런 느낌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1007님께서 오늘 시장 말씀 저도 과학서적에서 보았어요. 산책지기님 목소리로 들으니 더 또렷이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라고 하셨고요. 또 0366님께서 송지원의 국악산책 애청을 잘하겠습니다. 좋은 언어는 뇌가 긍정적 효과를 만드는군요. 사용하는 언어가 정신건강, 몸건강에 영향을 주는군요. 저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박순영의 동창회 커뮤니티에 알리고 싶습니다. 박순영 올림. 제가 아는 분 같은데요, 성함이. 같은 분이라면 정말 반갑고요. 아니어도 정말 반갑습니다. 뇌 건강과 우리 언어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가오리 회 무침 사진입니다. 처의 유리솜씨가 동네에 자자합니다. 어머니 손맛이 조금 납니다. 제가 산불출 같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정말 눈이 샛노란색이고요. 날개 부분도 황금 색깔이네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가오리 회무침도 맛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은 가오리 회무침이 황가오리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맛있죠. 그리고 어머니 손맛이 사모님 손맛에서도 느껴지신다 하니 제 생각에 지조실님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또 산불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외국분들께 언어가 잘 전달이 된다면 우리 음악의 진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인데요. 전해주면 좋겠죠.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이 악기 소리가 참 시원한 그런 무렵인데요. 어제만 해도 5월 들어서 최고치 기온을 갱신한 지역도 많더라고요. 그런 즈음에 이 악기 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대금으로 연주하는 음악 이번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금은 신라시대 만파식적 설화와 관련이 있는 긴 역사의 우리 향악기인데요. 악기의 청공이라고 해서 갈대청을 붙인 구멍이 있어서 입김을 세게 불어넣을 때 갈대청이 함께 진동을 해서 대금만의 특별한 시원한 성음을 냅니다. 진정한 대금 소리다운 그런 소리 연출하게 되는데요. 대나무와 갈대청 그리고 사람의 적절한 입김이 만나 만들어내는 음악적 조화 이번에 듣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 골랐는데요. 평농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룡음 듣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곡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이 연주하는 농락편 참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등 도움이 되는 책들을 잔뜩 선물했어요. 괜히 제가 설레고 기뻤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사진을 보니까 선남선녀의 만남입니다. 아유, 사촌의 결혼 저도 축하드립니다. 마들째님께서 가사와 가곡의 차이와 세부적인 특징이 궁금해졌어요. 모두 아름다운 언어인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제 차이가 알고 싶어진다는 거는 정말 많이 진전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많은데요. 노랫말 언어의 차이를 알고 싶은 듯한데요. 일단 언어의 면에서 보면 주요 특징만 말씀드리면 가곡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이고요. 가사는 가사체의 긴 노랫말을 부르는 음악입니다. 시조시 형이어요. 괜히 제가 설레고 기뻤어요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사진을 보니까 선남선녀의 만남입니다. 아유, 사촌의 결혼 저도 축하드립니다. 마들째님께서 가사와 가곡의 차이와 세부적인 특징이 궁금해졌어요. 모두 아름다운 언어인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아, 이제 차이가 알고 싶어진다는 거는 정말 많이 진전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가 많은데요. 노랫말 언어의 차이를 알고 싶은 듯한데요. 일단 언어의 면에서 보면 주요 특징만 말씀드리면 가곡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음악이고요. 가사는 가사체의 긴 노랫말을 부르는 음악입니다. 시조시 형식하고 가사체가 달라서 음악 형식도 달라지고요. 노랫말에 현사하는 우리의 전통 향악기. 대금의 시원하고도 차분한 소리를 들으니 한결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대금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지시는 분들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방자는 고유 명사가 아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춘향가 중에 나오는 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연세대 교수 유광수가 쓴 욕망으로 읽는 조선 고전담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자 하면 많은 분들이 그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방자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의 상식도 점검해 볼 겸해서 오늘 그 이야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자는 고유 명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글 읽어보겠습니다. 춘향전의 주요 등장인물은 춘향, 이몽룡, 변학도, 월매, 향단, 그리고 방자다. 이 호칭을 모두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춘향의 몸종인 향단이 그녀의 이름이다 보니 이몽룡의 몸종 방자도 그의 이름인 줄로 안다. 하지만 아니다. 방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방방자, 놈자자로 그냥 심부름하는 몸종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이름인 줄 알고 황당하게도 춘향전 내용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알다시피 변학도가 남원에 부임한 후 춘향이는 감옥에 갇힌다. 춘향은 옥중에서 한양에 간 도령님이 빨리 돌아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방자에게 전해준다. 방자는 그 편지를 쥐고 한양으로 달려간다. 이때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던 이몽룡과 방자가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몽룡은 다급히 서울로 올라가는 방자가 이상스럽고 궁금해 그를 붙잡고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0: 있고 묻는다. 그러자 방자는 이런저런 일로 옥에 갇힌 춘향이가 한양에 있는 이몽룡에게 쓴 편지를 전해주러 간다고 답한다. 춘향이 자신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는 마음에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몽룡은 편지를 보자고 한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신이 뭔데 남의 편지를 보자고 한단 말이오. 그러자 이몽룡은 한참 어려운 옛 구절을 줄줄 읊으며 방자의 혼을 쏙 빼놓는다. 원래 편지라는 것은 보내기 전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법이니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에서 만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확인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수룩한 방자는 이몽룡의 달변에 홀딱 넘어간다. 그럼 한번 봐주시오 하며 건넨다. 이몽룡이 편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애타게 그가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는 춘향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편지를 읽은 이몽룡은 방자에게 서울에 갈 필요 없다며 걱정 말라고 한다. 자잘한 실랑이와 말장난이 조금 더 이어지지만 아무튼 이 대목을 읽은 독자들은 조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엥? 방자가 이몽룡을 몰라본다고? 함께 지낸 게 얼만데 그새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당연히 방자는 이몽룡을 몰라볼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습게도 예전 어느 시험에서는 이 대목에서 방자가 이몽룡을 못 알아본 이유를 문제로 출제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답은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몰락한 거지 복색으로 변장했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답이 틀렸다. 이 방자는 이몽룡의 종 방자가 아니라 다른 방자, 즉 그냥 다른 종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방자를 사람의 이름으로 오해한다. 방자는 향단처럼 고유명사가 아니라 선생, 학생, 주인, 선비처럼 보통 명사인 종을 뜻하는 단어다.
1: 일함종루 홍유수비오 만지춘수묵미간에 한봉 한전에 눈물이 붉어 있고 가득한 근심 맑은 먹이 마르지 않는지라.

신지 후로 수택을 배합지 못하오니 뭐

0: 주대요.
1: 백양산에 갑을 기다리옵더니 한번 올라가신 후고 이

다시 보지 못할 사람 천금일 찰로 이루어 주시오물 천만풍랑파라 난지다

이리저리 보더니만은 오메메메 오메 오메 아이고요 내 편지 물걸레 되어버렸네. 여보시오 울라면 편지 좀 띄고 울란 말이오.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예 너 이 편지 꼭 전해야 되겠지. 아 두 마리나 할 것이오. 이 편지 가지고 한양 가 봤댔자 그냥 반 안 계신다. 있고 없는 속을 당신이 어찌한단 말이오. 그런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는 동문 수학하는 처지로서 친한 터인디 같이 내려오다가 그분은 좌도로 가시고 나는 우도로 오는 길이다. 남원서 만나기로 하였으니 네가 한양까지 갈 것 있겠느냐? 편지 잘 전했습니다 하고 그 싹이나 톡톡이 받아 먹으려무나. 아니 당신 거짓말 아니오? 이놈아 어른이 아이한테 거짓말 할 리가 있겠느냐. 어서 가거라. 그렇다면은 내가 그냥 남원으로 도로 내려가면 쓰겠구만.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 나 본 일 없소? 오 내가 지금 초행이다. 일이 허였다 허나 소려는 사람의 재담이지 수년 모시던 서방님을 모를 리가 있겠느냐. 아이고요 아이고 인자 보니까 우리 서방님 아니시라고. 아이고 서방님.

눈치를 봐라. 이놈을 당장 산문 출두하여 봉고 파직을 시키리. 방자란 놈은 관물을 많이 먹은 놈이란 눈치가 비상하여노니 이 말을 들으니 어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얻었다. 소인이 사또님 보호 역절이 되오면 남은 출도시의 방망이로 대강생이를 깨뜨리지요. 이놈아, 내가

0: 소인이 사또님 보호 역절이 되오면 남은 출도시의 방망이로 대강생이를 깨뜨리지. 이놈아, 내가 어사만 하였으면 그리 허겄다 그런 말이다. 서방님, 그런데도 아옵고 저런데도 아옵네다. 소인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사 또 방자 듣는데 실수를 하셨는지라. 예, 방자야. 예. 서간을 얼른 적어주시며 이걸 가지고 운봉령장께 갖다 드리면 주시는 게 있을 테니 잘 간수했다 남은 광한루에서 만나자. 예, 서방님 부디 안녕히 행차하소서. 방자를 보내고 어사 또 춘향 생각에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내려갈 때 때마침 5.6월 방농시라. 농부들이 모를 심으며 풍장을 치고 농부가를 하는디.
1: 농부가 바로 이전까지 들으셨죠. 판소리 춘향가 중에 춘향 편지 대목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몽룡이 한양으로 가는 방자를 불러 세워서 읽어본 춘향의 편지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곡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 동무들과 길 떠날 때 가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흥얼거리며 함께 쫓아갑니다 하셨습니다. 아, 길 동무님들도 님이 또 우리 그 아이디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마들째님이 그걸 의식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소와 타악이 함께하는 시원한 음악 골랐습니다. 능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능계는 창부타령과 유사한 가락도 들을 수 있고요. 경기 지역에서 연주되는 여러 가락을 모아 만든 음악입니다. 빠른 속도의 서주로 곡이 시작되고요. 굿거리, 자진몰이, 휘몰이로 점차 빨라지도록 몰아가면서 연주하는 역동성 있는 음악입니다. 앉아서만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음악 들으시면서 잠시 일어나 체조를 한번 맞춰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길 떠날 때 가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흥얼거리며 함께 쫓아갑니다 하셨습니다. 아, 길동무님들도 님이 또 우리 그...

확실히 이런 음악은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서 잠시 몸을 좀 움직이셨겠죠? 글동무님께서 앞서 코너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춘향이만 생각하며 들어왔는데 방자에 대해 생각하며 들으니 새롭게 들립니다. 그동안 춘향이만 생각하고 들었던 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음악이든 영화든 주인공 외의 인물도 잘 보며 들어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꿔서 바라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도 되죠. 그 새로운 관점 꼭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서용석류 대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박종기에서 한 주환으로 이어진 음악을 전수받아서 서용석의 예술성이 더해져 완성을 보았습니다. 서용석 명인이 어린 시절부터 남도 지역의 음악을 몸속 깊이 체득한 분인데다가 워낙 예술성을 타고난 분이라서 이분의 산조에는 남도 음악의 진수가 제대로 담겨 있고요. 그 진수를 또 제대로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진 서용석류 대금산조. 이 대금만의 특별한 청소리가 시원하네요. 서용석의 대금, 김청만의

정교하게 발달한 음악이 동해안 구두막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석출 명인의 태평소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김석출 명인 1922년생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굿판을 다녔기 때문에 평생을 굿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방태진에게 태평소를 배워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동해안 굿 중에 동살풀이 듣겠는데요. 김석출의 태평소, 김정희의 꽹과리, 김정국의 바라, 김정택의 장구와 구음, 김동렬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항상 육지 삼모 두고 1등 명장 유진호용

사면이 광활러니 이안이 졸소

강남이면 동혁대 높이짓고이 교류를 같이하야 노년 향나니 미원의 조컬지라 오와 제장 응 들어라.

전 만극이로구나. 한복하던 천리권당 규호중흑 젊은 처자 천리 전쟁.

보다리다 소식이 올 거나

기도리고 팔일 중은

일이 몇 번이며 바람 불고 피조 쪼그른 나를 으르려 지마

그래. 편지를 뒤져놓으며 상사고 단장회는 주야 소심이 맺혔도다. 방패창을

0: 바꿔! 헐쩍!
1: 좋지.
0: 생사!

0: 엄토를 하며
1: 그렇지.
0: 홀폭 사장 그 더하

뭘? 또다니면 후야 쳐 나의 주리가 니 뜻한 말이냐

관군사 썩나서며 부모 생각 네 서름은 충효지심 거룩하다. 그러나 또한 내 서름 들어 와라. 이내 서름을 들어라. 이내 서름 들어라. 나는 5대 독신으로 16살 장가들어 42 장근 도로 슬아 일점 여륙 없어 매일 부부 한탄 할지 아따 우리 집 마누라가 빈갓 공을 다 들일제 명산 내찰 영신당광 고묘 총사석 왕사명 석불비룩석의 신기 허유 허유 단이 신명

아따 우리 집 마누라가 목포를 시작했어요. 지금 지어 청견정면 하월 미월 하야 손산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도 반가울지 내 목포라르고 주자지가 대랑대랑 날려 열 손을 떠 맞들려 땅에 뛸 날이 전혀 없고 오줌 똥 가려가며 오죽삭이 넘어가니 창판 벙살이 올라 얼굴은 관옥이오 통째는 누목지라 터더

먹으니 장판 먹는살이 올라 얼굴은 관옥이오 통째는 누목지라 탄다.

가지고 싸움 가자. 전하 성부전 소리. 아니 갈 수 없던구나. 사당 문 열어놓고 동곡 재배하지 걸지. 간간한 어린 자식 무릎을 앉혀놓고 유정간 가소를 굴 한테내고 눈물리며 아이고 마누라 나는 천장을 가거니와 마누라를 이걸 길렀다고 후사를 연쾌하고 생이별

그동안 군사 나서면서 네 설움 들어보니 별 설움 아니다. 너는 죽더라도 자식이 있으니 후사는 잘 정했구나. 또한 내 설움 들어봐라. 이내 설움 들어봐라. 나는 일가 친척 바위 없고 사고 무친이네 몸이 이성지 아버지 안에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얌얌하고 봉제사 첩빈객과 지산 범절 가장 공경 세상은 짝이 없어 주야 사랑 예정을제 뜻밖은 급한 난리 위국당 백성들아 적벽으로 싸움 가자. 없던구나. 군복 입고 전립 쓰고 장대 끌고 나올 적은 우리 마누라 거동보소 훨씬 빨로

0: 공.
1: 아, 좋지.
0: 깃발 청춘 철분 것을 나 혼자만 여기다 두고 연장을 가시려오.
1: 아, 좋지.
0: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났다. 천장 출신이 아니라 면은 장부 절개가 아니라 흔히 우리 말라면 우리를 마소 달래어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구나. 잡았던 손길을 애우리 척

0: 정신 기맥히네. 언제나 내가 고향을 가서 그립던 언니 손길 잡고 만난 정의를 언제 풀어볼고.
1: 아이,

본물 터진 듯이 울음을 우는구나. 이리 한참 설리 울지 또한 군산 해다르며 이에 네 서름 들어보니 나와 똑같은 연처지정이다마는 네 서름 들여놓고 내 서름 좀 들어보아라. 내 서름은 음문 잔주에도 없고 얘기 춘추에도 없고 군중에도 없는 별별 서름이다. 그 서름 대단하다. 어디 허여라 들어보자. 여 봐라 군사들아, 이내 서름을 들어라. 나는 부모님 덕택으로 17 장가들어 25 상처고 35 건신구나야 사유단자 보내누 택일기별이 왔더구나. 일습기제 차릴 적옥

세고 청동장 함진애비 지반종외 눈퉁이 천둥다리 꾀소아비 꾀삼촌 상객으로 검은암소간장지 투덕투덕 건너갈제 사모품대등나노사 호기께 건너가 초례청 전하노고 대례청 대례하고 신부방으로 들어가 차다물을 든든히 먹고 누워 일락함지해가지니 저녁밥 가진 만상 실토록 먹은 후어 담배 한 대를 얼른 피고 가만히 앉았으니 아따 우리 집 마누라가 들어오는디 없는지요.

어류 하가니오 몸에 난 원삼이라 삼촌댁 처남의 대기 신부를 옹이하야 연밀근이 등밀

하고 신부 혼자 앉았기에 곰곰 앉아 생각하니 옛 노인 하신 말씀 첫날 밤 신랑이 신부 손길을 먼저 잡으면은 공방수가 된다기로 놀래지 않게 뒤로 가만히 돌아가 신부 허리를 든짓 안고 화관은 3월월 헛경 평풍어 걸어놓고 나도 월월 벗은 후어 애우리 첫 포드머 안고 정담을 하랴 할지 뜻밖의 외난 소리 위국 땅 백성들아 적벽강으로 싸움 가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살다 보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내 마음도 그런데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뭐 이미 벌어진 일도 그렇고요. 붙잡고 흔들어 봐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마음을 너무 너무 오래 붙들어 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지 않나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조금 내려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는 것, 어쩌면 마음의 평정은 대단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게라도 실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율창 중용입니다. 소리의 유창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율창 중용이었습니다. 소리의 유창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 가끔은요, 세상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남들은 주식이 얼만큼 올랐다는데, 나도 좀 더 가지고 있을걸. 뭔가를 더 잘해야 할 것 같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괜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마음에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방 안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작 필요한 걸 찾기 어렵잖아요. 마음속 욕심과 걱정과 바람들이 너무 많다면 정작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만히 던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일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일까? 아니야. 이 일은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일 거야. 그런가? 이렇게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요, 내가 억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도 되돌릴 수 없죠. 그리고 세상 일도 언제나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지, 내 몸을 위해서 조금 걸을지 더 많이 걸을지, 아니면 귀찮으니까 걷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미뤄둔 일을 하나라도 정리할지 계속 미룰지,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내 손에 달려 있잖아요. 비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도 우산을 펼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또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를 챙겨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마련돼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바람 따라 실려오는 풍경 소리처럼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전하는 풍경 소리가,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단가 초안가 듣고 오시죠. 소리의 장문희, 북의 송재영입니다.
1: 백대용 호걸임 내 조한 승부를 들어보소. 무지한 촛불

상생기요 무지헌계 사조리라 횡행 성공무가 되고 신한전쟁이 시된다 시정 황중헌이 먼고 패정기 된단 말가 천하를 운집어여 멸조 거기를 기약한다 반악형을

0: 가고 머리 들어 건대기를 삼지 않고 미리 억으로 전쟁하니 400년 창업 주가 한 구조가 아니 신근하가 북지마야 맹세를 하였던지 홍안지 백수가 뒤들 무정세고른 간다더라.
1: 단가 초안가였습니다. 소리의 장문희, 북의 송재영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으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탁월한 연주 실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교단에 서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전통의 맥을 엄격히 지켜가면서도 현대 음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관악기의 가능성을 확장해온 연주자입니다. 오늘 함께할 그의 첫 음반 농은 선조들의 깊은 고고함과 현대적 명상을 동시에 담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미 어워즈 수상자인 황병준 엔지니어의 섬세한 녹음이 더해져 숨소리 하나까지 음악이 되는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오늘 감상하실 곡은 전추산의 다스름 가락에 이은 연불 도들입니다. 여기서 다스름이란 본 연주에 들어가기 전 연주자가 악기를 점검하고 자신의 호흡을 가다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전추산 가락에 의한 연불도들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해주는 정갈한 선율이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깊은 멋을 담은 한 곡 들고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산조병주 가야금 아쟁병주입니다. 가야금의 장월중선, 아쟁의 김일구, 장구의 김청만이고요. 18분의 긴 호흡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산조병주, 가야금 아쟁병주였습니다. 가야금의 장월중선, 아쟁의 김일구,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아침 알람이 울리면 눈 뜨자마자 이불을 걷고 곧바로 일어나는 분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막 깬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죠. 특히 다리는 밤새 같은 자세로 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심장도 천천히 뛰고 몸의 움직임도 줄어들죠.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면 다리 쪽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다리가 잘 붓거나 종아리가

다리 아래쪽에 머물던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동작 하나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잠들어 있던 다리를 아침에 부드럽게 깨우는 하나의 습관으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전체의 움직임입니다. 오래 앉아 계신다면 중간중간 일어나 걷고 앉은 채로라도 발목을 움직여주기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요. 몸을 곧바로 일으키기보다 이불 속에서 발목부터 먼저 깨우십시오.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취타 생황 제주 듣겠습니다. 연주의 천년지기 동금악회입니다.

취타 생황제주였습니다. 연주의 천년지기 동금악회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선밀가지 장엄연불입니다. 소리의 이룬 스님입니다.

1부 마무리곡 선밀가지 장엄연불이었습니다. 소리의 이룬 스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봄 개편을 맞이해 새롭게 만나는 매일 코너 풍경소리와 수요일에 만나는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솔바람 물소리 2부 첫 곡 소풍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첼로 가야금과 문세한별이었습니다.

조합해보고 소리 문자로서 한글이 가진 특징도 놀이처럼 익혀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것은 자마춤 딱지인데요. 이것은 1938년 국어학자 정인승 선생이 고안한 한글 놀이 도구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적힌 카드를 맞추며 글자를 익히는 방식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글자 카드 놀이 같은 셈입니다. 한글, 참 고마운 글자죠. 아이들이 처음 배우는 글자이자 우리 어른들에게는 평생 마음을 전해온 글자입니다. 손주 손잡고 가셔서 이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다 이렇게 이야기 나누셔도 좋고요. 또 부부나 친구끼리 들러서 옛 말놀이, 요즘 말놀이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다락 글놀이 말놀이 전시 소식이었습니다. 음악 듣습니다. 나란 말쌈이 전해드리죠. 노래의 토리스입니다.

나란 말씀이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의 토리스였습니다. 다음 곡은 철연금과 검은고 이중주 대화입니다. 이 곡에 연주되는 철연금의 악기적 성품은 검은고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철연금 연주를 몰입하며 들어보면 가끔은 검은고로 착각하는 때도 있을 만큼 두 악기는 닮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철연금 검은고 이중주 대화, 철연금 연주의

오,

철현금 검은고 이중주 대화 들으셨습니다. 철현금의 유경화, 검은고의 허윤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들려드리죠. 이번에는 민요 주제에 의한 실내악입니다. 어랑어랑 듣겠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미녀 주제에 의한 신뢰악 어랑어랑이었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집을 나서며 현관문은 잘 잠그셨나요? 아니면 간밤에 소중한 일기장이나 서랍장을 꼭 잠가 두셨는지요? 무언가를 잠근다라는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지키는 걸 넘어 내 소중한 공간과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가장 본능적인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다듬어온 안심의 도구, 자물쇠와 열쇠가 품어온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자물쇠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아득합니다. 19세기 중엽,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코르사바드 궁전 유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물쇠가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0: 오늘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다듬어온 안심의 도구 자물쇠와 열쇠가 품어온 사연들을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자물쇠의 역사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아득합니다. 19세기 중엽 현재의 이라크 지역인 코르사바드 궁전 유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물쇠가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기원전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절의 물건이었답니다. 당시엔 나무로 만든 원시적인 구조였지만 그 원리는 오늘날의 최첨단 자물쇠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시절엔 이 귀한 자물쇠를 쓰거나 아니면 집 앞에 무거운 문지기를 세워두는 것이 최고의 문단속이었을 건데요. 이후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구조를 개량해서 황동 핀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물쇠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부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들은 열쇠를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녔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나는 지킬 게 아주 많은 부자다라는 걸 은근히 과시하는 거였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도깨비 덕에 부자 된 영감, 도깨비 쫓아내고 영감 돈벼락 맞는 대목 듣습니다. 소리의 타루입니다.
1: 영감이 이제 아쉬울 것도 없으니 도깨비를 그만 오게 해야겠다 하고 하루난 도깨비 오기를 기다려 한꾀를 내어 하는 말이 오늘은 자네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자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요? 우리는 닭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문 밖에다가 버리고

앞에다가 뿌리고 차.

이놈의 영감, 내가 못 들어가게 닭의 피를 뿌려놓다니 어디 맛 좀 봐라. 옛다, 영감이 제일 무서워하는 돈이다, 돈. 그리하여 영감은 영감 팔자에도 없는 돈벼락을 맞았던가 보더라.

브리마가 만든 자물쇠는 무려 60년 동안이나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금으로 현재 가치 2억 원이 넘는 돈을 걸었음에도 말입니다. 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린 건 1851년 미국인 홉스였습니다. 그는 51시간의 사투 끝에 자물쇠를 해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며 자물쇠는 다시 한번 큰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1975년 토르 소네스가 전자 카드키를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이제는 금속 열쇠의 묵직한 촉감 대신 스마트폰의 가벼운 터치 혹은 우리의 지문이나 얼굴이 열쇠가 되는 세상입니다. 자물쇠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스마트 도록 시대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또 다른 걱정도 생겨납니다. 해킹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고 우리의 출입 기록이 데이터로 수집되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월 풍요의 들력이었습니다. 연주의 김효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손가락 하나면 문이 스르르 열리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만 가끔은 그 묵직한 열쇠 꾸러미의 촉감이 그리워질 때가 있죠. 열쇠를 돌릴 때 느껴지는 저항감과 마침내 문이 열릴 때의 그 정직한 진동 말입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추억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입니다. 연주의 노은아 외 여러분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감성밴드 나봄과 김소연이 함께한 땅콩에게 물어본다에 이어서 한로로의 0 더하기 0 이어드렸습니다. 요즘 뭐 한로로 씨 인기가 엄청난데요. 노래를 듣는 즐거움도 주지만 덤으로 살짝 노래 속에 숨겨진 뜻을 읽어내는 재미도 주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 0 더하기 0.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 더하기를 통해서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제목이라고 해요. 아주 재밌죠. 또 2절에 보면 영생과 영면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이런 구절 나오는데요. 영생의 영자, 영면의 영자를 더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가사가 되어버립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의 결과에 갇히지 않게 하는 책, 최영환의 자기개발서, 당신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다, 점선면 선물로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7분께 드리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 쇼 스마트해지는 뉴스 RR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은퇴 후에도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돈을 벌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살펴보죠.
1: 네, 지금까지는요. 일해서 돈을 벌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깎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이 들면은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제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연금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319만 원 이상 벌면은 최대 5년간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깎였어요. 그래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13만 7천여 명이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400억 원 넘는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OECD도 이걸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제도가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0: 네, 뭐 시니어들의 근로 그 일해서 돈 번다 이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맞아요. 쓰이고 있다라고 믿는 게 더 크잖아요.
1: 맞아요. 사람도 만나고 예. 왜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0: 운동도 되고요.
1: 집에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개정법은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달 소득 519만 원 안 넘으면 연금 한 푼도 안 깎이고 전액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원래 공식적인 법 시행은 다음 달부터지만 연금공단이 이미 올해 초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지난해인 2025년에 발생한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국세청 자료가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당장의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는 소식이 이른바 폐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을 차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정말 말 그대로 폐륜, 그러니까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서 정말 모른 척하고 버려두고 있다가 예, 나중에 돼서야 뭐 이 유족연금 받겠다.
0: 갑자기 나타나고 예.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1: 네. 그리고 뭐 사망 일시금, 미지급 급여 뭐 이런 거 다 받는 것. 자기가 받겠다고 하지만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이걸 못 받는다라고 명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선 안 될 사람이 연금 챙겨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가산 이자까지 붙여서 엄격하게 전액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이 법적으로 제도화됐습니다.
0: 네.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일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게 모순이었는데요. 개선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0: 돌봐야 한다. 이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인식인데요. 조금씩 이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네요.
1: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는 집에서 엄마가 돌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이 34%, 동의한다는 응답이 33%로 나타났습니다.
0: 예.
1: 정말 이 뭐 소수점까지 하면은 한 0.3%포인트 차이 나서 정말 근소한 차이지만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 반대가 이렇게 찔끔이라도 동의를 앞선 건 처음이에요.
0: 오, 의미 네. 있는 앞섬이네요.
1: 네. 18년 전인 2007년 때만 봐도 당시 동의 응답이 65%에 육박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맞아 엄마가 집에서 키워야 되지 라고 답을 했던 것이고 반대는 고작 17%에 그쳤거든요.
0: 예.
1: 네, 한 가지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거는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2%나 되는 거예요. 10명 중 3명꼴이 찬반 어느 쪽도 또 이제 택하지 못하고 그리고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못 넘기고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걸 함의하냐면 이제 사회 전체가 아직은 좀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조금 고민스럽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0: 그렇겠네요.
1: 요런 걸 숫자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하게 인식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아빠에게로 양육이 나눠지는가. 여전히 할머니한테 기대는 경향이 크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그러니까 엄마의 이렇게 그 엄마의 다 이렇게 모녀로 걸러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조부모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뭐 도우미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계속 외주에만 맡기게 이게 발달시키는 것도 괜찮을까 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고요.
0: 그렇고요.
1: 어쨌든간 뭐 이런 인식 변화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타났으니까 정책에도 여러 가지로 반영되도록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 네,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엄마가 돌봐야 된다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게 엄마가 사랑을 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육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좀 양성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여행 중에서는 그래도 일본 관광이 나름 가성비로 통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빡빡해진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정부가 7월 1일부터 출국세를 지금의 3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0: 우와.
1: 지금 일본 떠날 때 1인당 1,000엔? 그러면 우리 돈 9,500원 정도 냈는데
0: 예.
1: 7월부터는 3,000엔. 한 28,000원 정도로 되는 거예요.
0: 쉽게 말해서 만 원에서 3만 원이 되는 건데
1: 네.
0: 이게 보통 일본 뭐 혼자 여행 가지 않잖아요.
1: 그나마
0: 가족 단위로 가게 되면
1: 맞아요. 친구랑 가면 그나마 따로 내는데 가족이랑 가면은 막 4인 가족 이래버리면 네. 12만 원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0: 조금 부담됩니다.
1: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지불이 분리된 건 아니고
0: 예.
1: 항공권 요금에 들어가요.
0: 그죠.
1: 포함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관광객이 너무 몰려서 뭐 혼잡이라든가 질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곳이 히메지성 같은 데가 여기가 대표적 관광지인데

0: 싸우니까요, 일단.
1: 예. 그래서 업계에서도 뭐 출국세 인상 하나만으로 갑자기 수요가 확 줄어들진 않겠지만 항공권 값이 오르고 숙박비 거기다가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체감 비용은 이게 무시를 못할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0: 아, 그렇죠. 이런 목소리도 그 생각했어요. 네. 아니 국중박 너무 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차등 할까 말까.
1: 그래서 네. 진짜 특히 국중박 같은데 이런데 뭐 경복궁도 네. 그렇고요.
0: 출국세도 마찬가지고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어쨌든 이 출국세 오르는 거는요. 6월 30일 항공권 발급 기준이기 때문에 여름에 혹시 일본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항공권 발권 여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날씨인데요. 연일 이어지던 초여름 더위가 오늘부터 한풀 꺾인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거든요. 오늘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예. 한낮이 돼도 30도는 넘진 않을 전망이고요. 오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니다. 또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 5도, 충청지역 강원도에 5에서 20mm, 영남 호남에 10에서 40mm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해안가 저지대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요. 또 안개도 짙겠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는 여러모로 꼭 조심을 해주셔야겠습니다.
0: 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보내드리면서 양방원의 음악 듣습니다. Step to the next world.

싹쓸이했는데요. 수록곡이 아주 다채롭죠. 세일링이라는 노래도 히트를 기록했고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Never Be The Same 이 노래도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오늘은 80년대 주옥 같은 곡들을 발표한 팝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1980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미상의 핵심 부분을 싹쓸이했는데요. 수록곡이 아주 다채롭죠. 세일링이라는 노래도 히트를 기록했고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Never Be The Same 이 노래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달콤함으로 아주 덕지덕지 채워져 있습니다. 로맨틱한 멜로디, 말랑말랑한 연주, 또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목소리도 굉장히 달콤하죠. 그런데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사 내용은 애틋한 이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콤달콤달콤에다가 소금을 딱 부었는데 어머나 단짠이네? 가사 내용이요. 사랑했던 사람...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

0: 일까?
1: 오늘은 노래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상은 고빙하야 얼음궁어 잉어얻고 맹종근 읍죽하야 눈쏘고 너도 사천송유를 허여있고.
1: 잘 들으셨죠? 이 곡은 오정숙 명창이 부른 단각 충요가예요. 부모님을 위해 한겨울 눈 속에서 이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이거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맘때 대나무 밑에서 쑥 올라온.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상은 고빙하야 얼음궁어 잉어얻고 맹종근 읍죽하야 눈쏘고 너도 사천송유를 허여있고.
1: 잘 들으셨죠? 이 곡은 오정숙 명창이 부른 단각 충요가예요. 부모님을 위해 한겨울 눈 속에서 이거를 얻었다 그러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이거는
2: 무엇이고 너도 사천송유를 허여있고.
0: 효도
1: 냉이. 2번 고사리. 3번 봄동. 4번
2: 죽센송유를 허여있고.
0: 효도에 대한 고사를 담고 있는 단가입니다. 충효가. 가사에 보면 부모님께 드리려고 얼음 속에서 잉어를 얻고 눈 가운데서 이것을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냉이, 2번 코사리, 3번 봄동, 4번 죽순입니다. 내일이 절기상 소만인데요. 이 무렵 대나무 밑에서 이것이 쑥쑥 올라온다고 하지요. 게다가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도 줬습니다. 대나무가 주식인 판다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고 짬뽕에도 들어가는 식재료이다 까지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박한결 연주 장명서의 소리로 대나무 숲 듣습니다.

0: 상은 고빙하여 어둠고
1: 인사 나누자.
2: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0: 눈 가운데 축소나다양 진성요를 허여 있고 과거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 허여놓으면 제자식이 먹는다고 산자식을 묻으려고 땅을 파다 금을 얻어 부모 보양을 하였구나.

이거 이러한 출천대용 사적이나 있건만은 꿈에 안기네 일신 그 무엇을 허리하느냐.

네. 천왕지왕이 낭혹 요순후 당문무주공 공맹안정 대승현은 타계 없어 풍하시며 어디에도다 진씨왕은 발리장성 무주공 공맹안정 대승현은 타계 없어 풍하시며 어디에도다 진씨왕은 발리장성 멀리 쌍코 아방공 높이 올라 장생불사를 허잡더니 사는 혼이 되니

김청만의 북장단 정회석의 소리로 단가 효도가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송송 송내관과 함께 역사 이야기 살펴보는 코너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동굴 밖으로 따뜻해지니까.
1: 네, 움츠리고 있다가.
0: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나 강가에서 삽니다. 당연히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높겠죠.
1: 예.
0: 해수면이 높아졌겠죠. 근데 당시에 서해도 원래는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땅이었는데 그때 바다가 된 거예요. 서해가.
1: 아. 네.
0: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바위에 새기죠. 그게 암각화예요. 그
1: 아.
0: 울산 방구대 암각화 들어보셨죠?
1: 예.
0: 예. 근데 전 세계 암각화 중에서 이렇게 고래 그림이 많은 암각화가 없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 됐죠.
1: 근데
0: 심지어 잘 보시면요. 어미 고래가 새끼 고래를 등으로 태우고 그리고 수영하는 장면도 묘사를 해놨어요.
1: 우와.
0: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나오잖아요.
1: 네.
0: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때를 노렸던 거죠. 원시 사람들은.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그 고래의 생태까지도 다 묘사가 되어 있는 정말 최고의 걸작입니다.
1: 와.
0: 우리나라에 있어요.
1: 그러네요.
0: 울산 방구대 암각화.
1: 잘 지키는 노력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 제가 그 장면 다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 관련 역사 다큐 오디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 반구대에 새겨진 형상은 대략 300여 점. 왼쪽 바위면은 대부분 고래 그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적으로도 고래가 가장 많죠. 단지 고래뿐만 아니라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전체 이 암각화 속에 한 270개 형상 중에 65마리가 고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래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그림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네. 아. 또 인터뷰하신 분이 경상도 분이시죠. 65마리. 네. 65마리죠. 네. 자, 오. 실제로 진짜 고래에 대한 네. 이런 사실적인 그런 표현들 암각화에 새겨져 있네요.
0: 근데 그 이 암각화를 보고 제가 네.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1: 그래서 대화체, 대화체.
0: 본문을 갖다가 네. 제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는데 대화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속내가는 형 역할이고요.
1: 네, 저는 동생 역할입니다.
0: 동생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0: 속내간의 재미있는 한국사기행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 속내간님 책 필요합니다. 속내간님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 분께 속내간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사진 한 장 한 장의 퀄리티가 아주 높고요. 이 역사 저희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한 분께 속내간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사진 한 장 한 장의 퀄리티가 아주 높고요. 이 역사적인 지역인데 거기에 속내간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조그맣게 자리하기도 하고 꼭 있더라고요.
1: 어둠 속에도 짧고 좀 제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 속내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0: 네. 네.
1: 그 제가 그 책 중 그 사진 중에서 87쪽 사진이 네.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0: 오, 여기 그냥 사진만 봐서는 그냥 뒷산에 있는
1: 산성 같죠.
0: 네. 네.
1: 근데 이곳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바로 오녀산성입니다.
0: 와. 네.
1: 제가 중국까지 갔잖아요.
0: 여길 가신 거예요?
1: 그렇죠.
0: 중국을.
1: 네. 갔습니다. 제가 여길 가려고 거기가 좀 시골이에요. 근데 야, 근데 그 기차 타고 택시 타고
0: 우와.
1: 갔어요.
0: 네.
1: 갔더니 또 셔틀버스를 타래요. 한참을 올라가요.
0: 우와.
1: 거기서부터 등산 시작돼요.
0: 우와, 우와.
1: 거기서부터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요.

0: 그거 칼 뽑은 줄 알아?
1: 그 잠깐만 엔진이지. 그 왕인데 너무 내시처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2: 이해해 주시기
1: 무게를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요?
2: 아 이게 안 되는 자.
1: 자 두 번째 것 갑니다. 네? 큐.
0: 내가 고작 이 세금 몇 푼 받으려고 칼을 뽑은 줄 아나? 가게진 국가 브랜드를 이용해서 중개 무역을 강화해야지. 예. 이참에 일본 루트 한번 뚫어보는 게 어때?
3: 일본인들은 아직 천자문조차 모르고 모든 기술이 한참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0: 오 그래? 야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가서 일본 문명 업그레이드 주는 게 어때 업그레이드?
1: 오.
0: 야 그들이 수준이 높아져야지 우리 물건 더 팔 수 있잖아.
1: 여기까지.
0: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가 적혀 있습니다.
1: 이거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읽어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요.
2: 정말 저학년부터 우리 교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 책.
1: 아, 네,
2: 너무 재밌게 읽는다고.
1: 역시나. 네. 자, 송내관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도 있을까요?
2: 있죠.
1: 어디를 네. 갔을 때
2: 저는,
1: 가장 좋았나요?
2: 저는 153쪽 되게 좋아합니다.
1: 153.
2: 소리 한번 153쪽. 따다다다닥.
1: 오. 여기도 송내관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고 예. 어떤 장군님의 동상이 아주 크게 있네요.
2: 이게 그 여러분들 그 장보고

0: 갔다 오신 거예요?
1: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 대단하십니다.
1: 이게 1200년 전에 통일신라 때 장보고 때문에 한중일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오.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예. 동상까지 만들었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중국의 산둥반도에 가면 법화원이라고 거기 엄청 역시 대륙 스케일은 달라요. 예. 엄청 큰 장보고 동상이 있고요.
0: 와 정말이에요. 그, 예. 송내관 키에 비유하자면 한 대여섯 배.
1: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보고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서 그 주지 스님을 한 일본의 스님이 계셔요. 엔린 예. 스님이라고.
0: 엔린 스님.
1: 예. 그분이 중국의 교토 근처에 연력사라는 절에서 주지 스님 하는데 그 편지로 남겨요. 네. 장보고 덕분에 내가 많은 일을 이루었다.
0: 우와.
1: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그곳에 장보고 기념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곳을 다 다녀왔고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그대로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0: 이야 멋지십니다.
1: 그 이제 진짜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제가 또 다큐 준비했잖아요. 오호. 다큐 준비했습니다.
0: 저 이번에는 목포 MBC 다큐멘터리입니다. 장보고 루트 들어봅니다.
2: 바다를 호령하듯 위용있게 서있는 장보고 동상. 투구 대신 상인의 머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곳 청해진이 군사와 산업복합체인 국제종합무역상사였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적산이라는 붉은 바위산 아래 중국 산동반도 최초의 불교사원이 있습니다. 적산 법화원 본전 옆 뜰에서는 늠름하게 서 있는 장보고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후지산이라 불리는 비에산. 그 심장부에 자리 잡은 연력산은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국보 사찰인데요. 장보고와 엔린, 두 분의 인연을 알게 된 후손들은 연력사 동탑 근처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0: 아,
1: 야, 이것을 대해서 갔어요.
0: 역사적 사실이 있군요. 예. 아, 재밌습니다. 송내관 진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1: 예.
0: 근데 수요일 날 만나고 그다음 주 수요일 그 짧은 시간 안에 지난주 잘 지내셨죠? 저 산동반도 갔다 왔어요. 저 만주 갔다 왔어요.
1: 맞아,
0: 막 이런
1: 맞아.
0: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데 아니, 너무 두서가 없이 이분이 왜 이렇게 자꾸 어디로 떠나시나 했는데 그 촘촘한 시간들이 이 책 안에
1: 다 들어있습니다.
0: 들어있네요. 네.
1: 아, 너무 힘들었어요.
0: 진짜 뭐 도서관에서 뭐 다른 참고 서적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만든 그런 책이 아니라 발로 직접 다 뛰어서 한 땀 한 땀 페이지 이렇게 써서 만든 그런 멋진 책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 네. 할까요? 좋습니다. 송내관의 웃기는 사교육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보내드리면서 김보미의 해금 연주, 성유진의 가야금 연주, 최희선의 양금 연주로 바닷길 함께 들어봅니다.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0: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0: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 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2: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춤을 추는 순간만큼은요, 사람도 바람처럼 가벼워지고 또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비의 움직임을 통해 삶과 자유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무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19회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마련된 무대인데요. 춤추는 인간은 곧 나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 춤 속에 담긴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무대 위에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전통의 의미와 삶의 철학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돋보이는 나비물을 시작으로 신명과 해악이 살아있는 탈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과 강강술래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바라무와 법고무 같은 불교 의식춤도 더해지며 장엄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영산제 전승교육사 동희스님과 아랫역 수륙제보존회 이사장 석봉스님, 그리고 감내계 줄당기기 보유자 이용만 명인과 이수자 신명숙 선생도 함께 참여해 전통 문화의 깊이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 춤과 음악 그리고 전통의식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삶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 접, 삶이 춤이로다, 5월 30일 토요일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젊은 연주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 국악의 다음 시간이 조금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마련한 전국 제20위에선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풀어내는 젊은 연주자들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은데요. 푸른 꿈과 열정으로 채워질 국악 무대, 푸른 음악회와 함께 우리 국악의 밝은 내일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집니다. 용궁으로 떠난 토끼 이야기,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보신 기억 있으시죠? 국립극장이 제천을 찾아 선보이는 창극 콘서트 토선생 용궁 가다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0: 통과를 바탕으로 약 4시간에 이르는 원전을 80분 정도로 압축해 조금 더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뭐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병든 용왕을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해진 용궁에서 시작됩니다. 자라는 토끼를 꿰어 용궁으로 데려오지만 토끼는 재치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동물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인간 세상을 향한 풍자와 해악도 담겨 있어서 웃으며 보다 보면 묘하게 공감되는 장면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국립극장의 창극을 제천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토선생 용궁가다와 함께 판소리의 해악과 흥겨운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깊은 학문 세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나가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가곡 태평가의 노랫말을 지은 중종 명종대의 학자 성수침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가 지은 시조시 태평가를 읽어보면 그의 소망이 읽힙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성수침은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에 스승 조광조가 처형되고 훌륭한 선비들이 대거 화를 입자 벼슬길에 나아가길 포기합니다. 이후 여러 자리에 임명됐지만 마침내 나아가지 않고요. 두문불출 학문에 몰두했는데요. 그 문화에서 많은 학자를 배출해냅니다. 성수침이 바라는 세상 바로 태평성대였는데요. 오늘 성수침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하는 가곡 남녀창 태평가 산책길 문을 여는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이동규 강숙현 두 분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